0: 뭐 밥벌이 때문에 어린이 책을 읽기는 했는데
1: 예.
0: 그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린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1: 네.
0: 읽다가 보면서 아, 저 나도 어릴 때이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고민과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이야기를 또 관심 있어 하는 친구 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1: 예.
0: 그게 조금 더 강력해졌을 때 제가 박서진 작가님이라는 동화 작가님을 찾아가서
1: 예.
0: 배우게 돼서 그 해에 제가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배우자마자 등단하신 거예요.
0: 네, 운 좋게 제가
1: 예.
0: 등단을 어떻게 마음먹고 나서 바로
1: 예.
0: 됐던 것 같습니다.
1: 신춘문예가 우리 작가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0: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작품을 내신 것은 꽤 이제 늦게 되셨어요.
0: 네.
1: 2020년에 내신 장편 동화 제롬랜드의 비밀. 제롬랜드. 무슨 환타지인가요?
0: 아마 어떤 랜드 하니까요. 놀이동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는 환타지 공간이고요.
1: 예.
0: 게임 속 세상이에요. 제가
1: 예.
0: 아들이 어릴 때 게임을 무척 좋아하던 아이여서
1: 예.
0: 왜그 어릴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둔 부모의 대부분의 고민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는가, 게임을 많이
1: 아,
0: 하는가.
1: 예.
0: 아마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게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1: 아하.
0: 그렇다면 이걸 소재로 해서 우리 아이가 게임 속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원인을
1: 예.
0: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책을 조금 읽게 할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제롬랜드의 비밀입니다.
1: 예, 분량이 170쪽이 넘던데 쓰시는데 꽤 걸렸겠어요.
0: 일단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게임 속 세상이에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상상력을 엄청 발휘해야 되고
1: 예.
0: 또그 상상력 안에도 사실 개연성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초보 작가로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꽤나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1: 예.
0: 그거 쓰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이게 작가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을 했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았을
1: 네.
0: 때. 그런데 결국 책으로 나왔을 때는, 아, 이러려고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구나
1: 예.
0: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그렇게 이제 아주 장편을 쓰시면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작년 2025년에는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1: 뭐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그리고 들깨들의 숲이두책 때문에 뭐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문학 나눔 선정, 지역 예술 도약 지원 사업, 또 2026년 부천, 부산 올해의 책 후보도서, 전자책 지원 사업, 행복한 아침 독서, 인천 이커스 추천 도서, 뭐 여기에다가 기리회 인문학 강연, 또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문학마을 프로젝트, 교육청의 미래학교 사례집 이런 데도 참여하셨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시니까 여기저기 특강도 많이 다니셨죠.
0: 네네.
1: 네, 특강은 주로 어떤 곳에 다니셨나요?
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작년에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1: 네.
0: 특강은 도서관이나 학교인데요.
1: 네.
0: 거의 90% 학교로, 이제 제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작가의 만남을 연결해 주셔서,
1: 예.
0: 전국에 있는 학교로
1: 예. 예.
0: 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1: 예. 그래서 더 바쁘셨구나.
0: 네.
1: 이런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전북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문학마을 프로젝트, 이게
0: 네.
1: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0: 이건 문화관광재단에서
1: 네.
0: 그 했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공모사업.
0: 네, 공모사업에 어떤 단체가 협동조합인데,
1: 예. 예.
0: 제가 이제는 그 협동조합 앞에 이제는 이름이 있는데, 정확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1: 네.
0: 또 이제는 그, 이 어떤 세신마을이나 임실 세신마을이라는 마을을
1: 예.
0: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문학과 예술이 교류할 수 있는
1: 예.
0: 그런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아,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
0: 네.
1: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0: 네네.
1: 그
0: 한 마을을
1: 프로젝트였네요.
0: 배경으로 해서 그 기록 사업인 거예요. 마을의 기록
1: 마을
0: 사업.
1: 기록 사업으로.
0: 네.
1: 이 세신마을 하면 임실 3계면에 있는 세신마을인데 여기
0: 네네.
1: 그 박사가 많이 배출됐다고 박사골로 유명한 마을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더라고요.
1: 네. 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여기서 중편 동화로 세신마을 수호대 느티 도깨비를 막아라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를 담으신 건가요?
0: 일단 그 마을 기록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마을의 역사, 문화라든지 또 이제는 그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 전에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예. 그런 것들 영상으로도 찍고 또 이제 인터뷰를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물로 남겨요.
1: 예.
0: 이제 저도 이제는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옛 이야기 또는 예. 문화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같이 따라가서 마을도 구경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예. 제가 이제는 글의 모티브를 얻으려고 갔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마을 앞에 흐르는 냇물에서
1: 냇물. 예.
0: 예전에 이제 다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름에 한여름에 나와서 그 개울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1: 함께요?
0: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물장구 치는 그 정도를 예. 말하는데 또 그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1: 예.
0: 정자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먹을 예. 것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산이 있어요. 세신마을 예. 뒤에 그 산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듣기에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다.
1: 아.
0: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집에 와서 고민 끝에 예. 이제는 그 마을에 보는 느티나무가
1: 예.
0: 세 그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세 그루에.
0: 예, 예.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서 도깨비가 사는 느티나무를 제가 설정을 해서요.
1: 네.
0: 이야기를 꾸몄고 이제는 시점은 현대.
1: 예.
0: 그래서 이 마을에 사실 아이들이 이제 없어요. 그 예전에는요. 그 마을에 학교에 예. 아이들이 넘쳤다고 해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폐교.
1: 폐교된
0: 네, 그런 네. 사정이라 이 마을에 아이들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예.
0: 그래서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조금 넣고 싶어서
1: 예.
0: 이 현대를 시점으로 해서 이곳에 도시 아이들이 오게 되고
1: 예.
0: 이 도시 아이들이 뭔가 조금 뭔가 나름대로 섬뜩한 그 이야기지만 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추억을 쌓는 이 마을에서 그런 예. 이야기를 제가 써서 이 마을의 가치 또 예. 웃음이 사라진 아이들 웃음이 사라진 마을의 아이들 웃음을 조금 동화로나마 들려주고 싶어서 세신마을 소우대라는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1: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네요.
0: 사실은 일단 소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쓸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야기를 쓰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었어요.
1: 네.
0: 구상을 하는 데는 좀 걸렸지만
1: 예.
0: 재미있게 썼어요. 일단 배경이 제 머릿속에 이미 있잖아요.
1: 예.
0: 그 마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가한테는 뭔가 달란트를 얻은 느낌이더라고요.
1: 예.
0: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1: 그렇죠.
0: 이야기는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1: 예.
0: 배경이.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되는 소재들도 너무 많아서
1: 네.
0: 진짜 신나게 쓴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세신마을 하면 이제 한자로 씻을 세자 그리고 마음 심자 마음을 씻는다. 이 듣기만 해도 청정한 산골 마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고령의 어르신들만 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수집하셨대요?
0: 이미 이제는 이 프로그램 안에 이야기를 예. 수집하게끔 프로그램이 예. 되어 있어서 인터뷰를 예.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1: 예.
0: 저는 이제 그 인터뷰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그 마을에 이제는 이야기를 들려줄 어르신들을 찾아갈
1: 예.
0: 때 저희도 이제 따라 붙어서
1: 예.
0: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예. 그 마을을 가니까 진짜 그 마을 앞에 흐르는 냇물이 이 마을 이름처럼 씻을 네. 새의 마음 심자처럼 진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1: 예.
0: 마을 어르신들도 굉장히 너무나 다 이렇게 마음이 넓으셨어요.
1: 아.
0: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1: 예.
0: 저희가 가서 그 세심엿 있잖아요.
1: 예.
0: 만드는 것들 물어
1: 예.
0: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본인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때 평상에 세 분이
1: 예.
0: 앉아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서로 짝꿍이 되어서 세심엿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1: 예.
0: 그러면서 고생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막 이런 거 들려주시면서 아, 진짜 고생이 워낙 많으셨겠다. 왜냐면 그 땅은 특별한 어떤 그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순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엿을 만들고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진짜 찡했거든요.
1: 예, 좀
0: 그래서
1: 눈물 나려고
0: 예,
1: 그래요.
0: 그 어르신들 이야기 막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옛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듣고 그걸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동화를 쓸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이야기를 조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저도 이제 마을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을
0: 그렇죠.
1: 주민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 급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엿은 좀 얻어 드셨나요?
0: 안타깝게도
1: 예.
0: 먹지를 못했습니다.
1: 먹지 못했어요? 네.
0: 그런데, 언젠가 한번 사서 제가 꼭 먹어보리라. 근데 아마 언젠가 먹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면서 들려주시면서 그 생각하면서 아마 엿을 먹으면 그 엿이 두 배, 세배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아, 그럴 것
0: 해봤습니다.
1: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이지만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마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인데요. 이런 면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참, 그 중간에
1: 네.
0: 한번 드릴 말씀이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있고요.
1: 오래돼요.
0: 물론 저는 이제는 그이 사업에서 올해는 참여하지 않지만 올해도 같은 사업이 다른 지역을 이제는 그 이런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올 건데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1: 예, 좀 그래야 할것
0: 바람입니다.
1: 같습니다.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는 길.

0: 네. 집에 가는 길. 해는 저물어 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우리 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있을 고향 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올해 들어서는 또 전북교육청의 장애공감 그림책에도 참여하셨어요?
1: 올해 이제는 두 번째, 제가
0: 예.
1: 알기로는 장애공감 그림책이 두 번째 해였고, 제가
0: 예.
1: 이제는 두 번째로 참여 작가로
0: 예.
1: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어떤 이제는 특정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운 좋게 이 그림책에 참여하게 됐는데,
0: 네.
1: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책이 저에게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이 아이디어나
0: 네.
1: 또 여태까지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수자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0: 이게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0: 예.
1: 장애학교 학생들이,
0: 특수학교.
1: 예,
0: 예.
1: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 78점을 저희가 이제
0: 예.
1: 받아서요. 근데
0: 아하.
1: 이제 제가 먼저 주제를 줬어요.
0: 네.
1: 여행이라는.
0: 여행.
1: 예,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게 78장의 그림을 그려서 교육청으로 보냈고,
0: 예.
1: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걸 추려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는 그림을 쫙 놓고
0: 예.
1: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0: 그 그림에 맞게 이야기를
1: 네,
0: 만들어내신.
1: 그렇죠. 예.
0: 예.
1: 그러다
0: 배치하는 게
1: 보니까
0: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사실은 이제는 주제는 여행인데
0: 예.
1: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경험한 것들이나
0: 예.
1: 상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배치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그림체가
0: 예.
1: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엄청 수준이 높은 그림도 있고 또
0: 네.
1: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림을
0: 예.
1: 배치하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0: 예.
1: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장애 공감 그림책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1: 사실은 이 장애 공간 그림책은, 비매품이라서
0: 비매품.
1: 판매가 불가합니다.
0: 교육청에서 펴낸 책이어서.
1: 네, 그렇죠. 그래서
0: 예.
1: 이거는 그냥 학교,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에
0: 예.
1: 이제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장애 공감을 할수 있도록 수업을 위한
0: 아,
1: 그렇게
0: 수업을
1: 해서 예,
0: 위한.
1: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선생님들 예,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0: 예.
1: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0: 예.
1: 교육청 강연을 강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200명 정도 됐었는데
0: 네.
1: 그분들 선생님들한테 그 책이 다 나눠져요. 그러면
0: 아하.
1: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가셔서 그 책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공감할 수 있도록 각자 현장에서 그 책이 쓰이도록
0: 예, 현장에 거의
1: 합니다.
0: 교재네요.
1: 그렇죠.
0: 예,
1: 예.
0: 우리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1: 네.
0: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이 낸 동화책 중에 초등교과 연기에도서 목록에 오른 책도 있어요.
1: 네네.
0: 네,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이 책이 그랬죠?
1: 네네.
0: 네.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했나요?
1: 이 책이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2025년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도서예요.
0: 예.
1: 그래서 베프 떼어내기라는 이 조금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친구 관련 에 관해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이 책과 연계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연계 도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저도 막 아,
0: 네, 참
1: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라는
0: 예,
1: 생각이
0: 굉장히
1: 들었습니다.
0: 뿌듯하셨겠습니다.
1: SNS에
0: SNS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최기우 작가가 각색한 어린이 희곡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와 나란히 이렇게 선정됐다고.
1: 네네.
0: 예.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1: 네.
0: 책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1: 베프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혹시 베프가 있으신가요?
0: 네, 있습니다.
1: 아, 네, 다행입니다. 나이 들수록 베프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이들도 자신이 친구를 사귀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한 친구만 이렇게 꾸준히 온 힘을 다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두루두루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친구들. 근데 제가 이 아이디를 어디서 얻었냐면 저희 아들이 조금 이렇게 한 친구만 해바라기 하는 그런 유형의 친구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되게 답답하잖아. 친구를 반 다양하게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주인공 재현이가 하늘이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껌딱지로
0: 재현이의 별명이
1: 예, 하늘이 껌딱지예요. 하늘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하늘이 껌딱지라고 하는데 하늘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축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달한 친구라 친구가 많이 생기는데 재현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재현이가 너무 속이 상해서
0: 재현이한테는
1: 예,
0: 하늘이밖에 없었군요.
1: 그렇죠. 예, 그냥 바라기 하늘 그 하늘이 바라기 그런데 하늘이가 점점 자기한테 멀어져 가니까. 재현이가 너무나 속상한데 이때 똘똘한 지원이라는 친구가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이 바라게 할 거야?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이런 식으로 하늘이한테 버려주지 말고 네가 대차게 하늘이를 떼어내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0: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성공하면 안 돼요.
0: 성공하면 안 돼요.
1: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왜 좋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친구도 나는 너가 좋아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친구를 떼어낸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를 떼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떼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진심은 사실은 너무나 하늘이를 좋아하는 친구고 계속 같이 다니고 싶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자꾸 떼어내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두 친구는 다시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0: 더
1: 겁니다.
0: 친해지는
1: 예.
0: 사이로.
1: 어른하고 달라요.
0: 결론이 상당히 해피엔딩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화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삶에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뭐 해답보다는 어떤 그 길을 조금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아이들이 가면서 친구들과 좀더 행복한 결말을 맺도록 항상 동화는 행복한
0: 우리
1: 결말로
0: 작가님
1: 가고
0: 의견도가 참
1: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네.
0: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청소년기에는 더 친구 관계가 더큰 문제겠죠?
1: 맞아요.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학교에서도.
0: 이런 그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친구와 관계 맺는 법을 얘기해 주신 책이다.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책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1: 네네.
0: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시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이야기 잠깐 들으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곡 띄우겠습니다. 예민의 노래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0: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이번에는 작년에 내신 장편 동화
1: 네.
0: 들깨들의 숲,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1: 네, 유기견과 그들이 꿈꾸는 판타지의 공간을 제가
0: 예.
1: 설정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또그
0: 예.
1: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이 또
0: 예.
1: 이들의 꿈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0: 유기견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할수 있나요?
1: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0: 예.
1: 사실은 온전히 유기견의 시선에서 볼 수만은 없는 게
0: 예.
1: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0: 예.
1: 완벽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
0: 예.
1: 그러니까 수만 하루에도 지금 몇백 마리, 몇십 마, 그러니까 몇십 몇백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기견들에게 우리가 조금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0: 예.
1: 생각을 했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써서
0: 예.
1: 아이들에게 유기견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0: 네.
1: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0: 이야기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1: 여기는 이제는 그 라도라는 강아지가 나와요.
0: 라도.
1: 예, 라도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그
0: 네.
1: 이름에서 딴 이름이에요.
0: 예.
1: 네, 이 강아지가 그런데 아마 레브라도 트리버 하면 엄청 덩치가 크고 긴
0: 네,
1: 털을
0: 그렇죠.
1: 자랑하는
0: 예.
1: 아주 중후하고 멋진 강아지인데 이제 제가 이 개를 이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에는 주변에서 너무 개가 눈에 띄지 않냐 이런 개를
0: 예.
1: 누가 버리냐라고 하겠는데 사실 비싼 개든 어떤 덩치가 큰 개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키워지지 못한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좀더 특별한 주인공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고 이 라도가 버려져서 어떤 할매라는 개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고 그
0: 네.
1: 할매가 죽으면서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섬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섬숲.
1: 예, 그 섬숲이 바로 우리 유기견들의, 그러니까 동물들의 천국이다.
0: 예.
1: 그래서 네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라도는 원래 목적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삶이었는데 꿈이 생겼고 할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리라는 고양이를 만나요. 개와
0: 고양이.
1: 고양이의 어떤 설정이 되게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둘의 케미가 이책 곳곳에 굉장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개와 고양이가 동행을 했고 그 둘이 섬숲에 가서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인간의 욕망들을 마주하면서 이들이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삶 자기 자신들의 삶을 좀더 자기들 꿈꾸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많은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0: 섬숲에서 목격한 또 다른 인간의 욕망?
1: 네.
0: 어떤 것들이죠?
1: 사실 이제 여기 유기견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이게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마구 생산해서 이제는 그 판매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는 어떤 법의 제도 속 제도에서 밖에서 멀어져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판매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개나 고양이를 사고 또 그러면서 또 키우기 어려우면 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 섬숲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공장이 있고 개공장에서 고양 개들이 마구 이제는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버려지고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이 이제는 학대를 당하는 그런 거를 이 라도가 목격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0: 여기서 주인공의 행동이 필요하겠네요.
1: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겁쟁이에요, 라도는. 그런데 이 섬숲에 가서 보리를 통해서 좀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네.
0: 이게 결국 이 낙원이라고 했던 섬숲도
1: 네.
0: 누군가 희생하고
1: 네.
0: 그런 데서 만들어졌는데
1: 네,
0: 이것을
1: 맞습니다.
0: 여기서 이제 나도 일행이
1: 네.
0: 어떤 행동을 통해서
1: 네.
0: 뭐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
1: 네.
0: 뭐 이렇게 볼
1: 완전한
0: 수 있는.
1: 어떤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못하지만
0: 예.
1: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가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0: 네.
1: 이제는 좀 더 그 온몸으로 이렇게 반항하고
0: 예.
1: 온몸으로 막아내는. 근데 사실
0: 예.
1: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0: 예.
1: 이들이 대신 하는 거죠.
0: 어허.
1: 네.
0: 이 들깨들의 숲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어릴 때 누구나 다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씩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사랑했던 강아지를 병으로 잃고 나서 제가 이제는 한참 또 어른이 돼서 또 집에서
0: 예.
1: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제가 약간 떠안듯이 강아지를 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0: 아하.
1: 근데 이제는 그 강아지도 아파서 빨리 죽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0: 책임감.
1: 조금 많이 생각을
0: 예.
1: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책임감이 그렇게 묵직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아마 저 먹고 사느라 바쁘고 아마 그때는 젊어서
0: 네.
1: 저한테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키우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강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0: 예.
1: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감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요즘 들어서 사실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일들이 굉장히 집안마다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0: 그렇죠.
1: 집안마다 많아지면서 또 버려지는 개들도 고양이도 너무 많아지고
0: 예.
1: 이런 그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들이고 우리가 왜 이런 생명을 함부로 사다가 버리는 건지 그
0: 네.
1: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0: 네.
1: 동물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자기가 좋아서 당장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그 장난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이하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0: 네.
1: 이 책 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들깨들의 숲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뭘 잘하고 싶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동물에 관한 본인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0: 예.
1: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본인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0: 예.
1: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
0: 네.
1: 키웠으면 하는 마음과 생명의 소중함을
0: 예.
1: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동화를 썼습니다.
0: 네. 책임감.
1: 네.
0: 생명의 소중함.
1: 네.
0: 들깨들의 숲 내용은 아마 우리 그 전북일보의 김경옥 작가가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1: 네네.
0: 봤더니 마치 우리 인간들의 불편한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0: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돌봄과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책 들깨들의 숲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1: 네네.
0: 여기서 잠시 또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동물을 소재로 삼아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가수가 있어요. 가수 박희수 씨인데요. 이 박희수 씨는 동물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터전을 잃고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갇힌 동물의 시선을 담아낸 노래 말순이의 편지 듣습니다. 가수 박희수입니다.

0: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시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주 역사의 한 대목을 담아낸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게 근대발 전주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배경이죠?
1: 네네. 병인 박해 때 이야기를 가지고
0: 네.
1: 제가 소재를 얻어서 쓰게 되었고요. 그 한옥마을에서 완산도서관으로 오다 보면 사전다리를 건너야 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사전다리를 건너고 나서 완산도서관으로 오기 위해 꺾어야 하는 그 천변을 따라서 이제
0: 네.
1: 오다 보면 성물이, 모자이크로 된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에 그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홍이라는 사람과 남종명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망나니에게 이제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그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를 보고 제가 소재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0: 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1: 지금 이제는 주인공이 단우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산악인인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실종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그 맹목적인 어떤 그 산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족보다 산이 더 소중한 아빠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또 도대체 왜 그렇게 산이 좋아서 산에서 그러니까 실종됐다는 건 거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왜 죽어야 했을까? 가족보다 그렇게 소중했을까? 이러면서 이 단우가 굉장히 많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조금 더이 아이를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었어요. 그 아픔을. 그러는 와중에서 이 친구가 곤지산에서 한 소년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 그 평범한 소년과 너무 달라요. 뭐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

0: 신념이라는 아버지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신념, 그리고 이 소년이 홍이 배교하지 않았던 그 신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친구가 점점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홍을 이 구천을 떠도는 홍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중학생 단우, 그리고 과거에 박해 사건으로 순교당한 홍, 그두 소년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0: 네, 맞아요.
1: 할수
0: 예. 그러니까
1: 있겠네요.
0: 배경은 현재인데, 과거의 아이를 이쪽으로 소환을 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아이를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1: 사형터였던 곤지락, 곤지산 자락, 초록바위.
0: 네네.
1: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고, 또 동학농민군들도 붙잡혀서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 극작가 최기호 작가는 문학작품 속 전주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김근희 작가의 유령이 된 소년을 두고 초록바위에 서린 슬프고도 굳건한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전주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낸 작품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김근희 작가님 전주를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0: 사실은 전주에서 지금 제가 2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아마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전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 아마도
0: 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데 글을 쓰고 나면서부터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 지역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때 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소재로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초반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최명희 문학관 상주 작가를 하게 되면서 최명희 작가의 혼뿌리를 읽게 됐고, 혼뿌리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지역 이야기가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 씨앗이 될수 있구나. 그래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렇다면 나는 작가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근데 꼭 남겨야 될 이유나 어떤 사명감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를 작가로서 들려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전주를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눈에 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물이었었어요. 그 성물 속에 그 소년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강하다 해더라도 굉장히 죽음이라는 건 두려울 텐데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두 소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끌어왔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전주 어느 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이야기로 풀어내지 하는 그런 상상 속에 맨날 빠져 삽니다.
1: 더욱더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게 됐네요.
0: 네네.
1: 유령이 된 소년,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두 동갑내기 소년이 시간을 거슬러서 만나는데요. 이 시간을 거슬러서 만나고 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작가님이 청소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0: 오래전 병인밖에 때 죽었던 두 소년이 살았던 시대에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때의 이야기를 제가 고민을 한다고 해도 아마 오롯이 다 가닿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아이들은 저도 청소년기를 겪어봤고 또 그런 아들이 있었고 또 제가 가르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제가 조금은 조금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공감은 할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러다가 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이 사실은 뭐랄까, 이제는 그 오래전에 박해로 죽었던 그런 아이들의 고민에 비하면은 사실 그냥 미비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1: 그들에게는
0: 심각한
1: 크죠.
0: 고민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끝없이 고민과 고민 속에서

0: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고민에 빠져서
1: 예.
0: 본인을 어떤 실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결국에는 돌아오는 기간이 긴 친구도 있고 짧은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겪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 순간순간 잃지 않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나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끝없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1: 예.
0: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오래전 죽은 그 홍을 데려다가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했을 수많은 고민 앞에서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 비교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홍을
1: 예.
0: 통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동화를 그러니까 이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종교까지 들어가서 어떤 분은 이 천주교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걸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1: 아,
0: 걸로
1: 예.
0: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종교 이야기를 한게 절대 아니고
1: 그렇죠.
0: 어떤 신념이나 그
1: 예.
0: 당시 그 청소년기 아이가 가졌을 어떤 고민과 고통 안에서 지금
1: 예.
0: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이 서로 어떤 식으로 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1: 네. 아슬아슬 평균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루를 견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학작품에 담긴 장소들은 작품과 독자를 더 가깝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초록바위를 배경으로 삼은 유령이 된 소년,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이 유령이 된 소년의 작가의 말을 통해서 청소년 독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짧게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1: 네.
0: 청소년들이 일단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1: 네.
0: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본인의 신념을 세우는,
1: 예.
0: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책이 곤지중학교가 배경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현재
1: 그
0: 곤지중학교가,
1: 주인공이
0: 네, 다는.
1: 곤지중학교 학생으로
0: 네,
1: 예.
0: 나옵니다. 실제 학교에 가서도 제가 배경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곤지중학교가 이 책을 읽었다는 소문이 안 들려서 꼭
1: 네.
0: 이 책을 곤지중학교는 필독서로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나뭐 곤지중학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초록바위를 배경으로 삼은 청소년 소설인 만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자신을 잃지 않는 그 굳건한 태도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작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다음에
1: 감사합니다.
0: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시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0: 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선거운동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유행가 리듬에 어떤 후보의 이름이 섞여 동네 여기저기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마주치셨겠지요? 네, 오늘이 바로 6.3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투표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다가 늦지막히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저런 공약 중에 노동공약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공약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건 일하는 우리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가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1.3.2 라디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녹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부쩍 더워요.
0: 네, 엄청 덥습니다.
1: 지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0: 네, 네. 6월 같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지난 한 달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1: 네, 오늘 노동 뉴스 진짜 노동자였던 삶의 냄새, 땀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북 지역 고용 시장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 곧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통계를만 보면 4월 기준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0: 아, 네. 네. 취업자는 2만 명 늘었다.
1: 그렇죠. 24년 속을 들여다보면 네. 조금 다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간 취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45에서 53, 3시간 취업자는 2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기는 했는데 임시 노동자이고 상용직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0: 단시간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늘고 이제 전일 이제
1: 그렇죠. 실질적인 안정적인 줄었다는 네, 얘기인데요.
0: 네.
1: 그리고 또 전주시 평균 임금이 10.6% 올라서 도내 최고를 기록. 하긴 했는데
0: 네.
1: 노동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0: 네.
1: 특히 그 29세 이하 청년층이 1인 자영업자가 무려 254%나 늘어났다는 건데요.
0: 네.
1: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0: 네.
1: 뭐 배달 라이더라든가 플랫폼 노동 같은 어떤 강요된 사장이
0: 네.
1: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노동자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구인이 이제 늘어나서 비중이 15%나 늘어난 그래서 양질의 어떤 노동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수는 늘어났지만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고용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1: 예.
0: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1: 예. 두 번째는 전북 자치도와 전북 노동권익센터가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전 노동자 연계형 쉼터 네. 10곳을 운영합니다.
0: 연계형 쉼터라는 거는 이제 편의점 그렇죠.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죠. 예,
1: 전주에 5곳, 네. 그다음에 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인데요. 네.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서 명단에 서명을 하시면 그 매월 비치된 기프트 카드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전주 다섯 곳이 어느 곳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전주 다섯 곳은 중화산동, 도청사랑, CU 중화산동이죠.
0: 네, CU. CU와 주로 CU와 그렇죠. 지금 전주는 하고 있네요.
1: 송천제일, 서신미소점, 네.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전주 뉴타운점.
0: 네, 아 라이더 분들 듣고 계시면
1: 네, 네. 참고를 하셔서 꼭 방문해서 네. 네, 음료 한 잔씩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길 위에가 곧 일터인 분들이잖아요.
0: 네, 라이더 대리기사 이렇게
1: 그렇죠.
0: 네.
1: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이게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비록 지금은 편의점 열 곳인데요, 이 작은 쉼터가 도래 곳곳에 좀 촘촘히 확대돼서 우리 이동 노동자들의 땀을 네.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은. 매월 20만 원인데 예.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안 돼요.
1: 안 되잖아요.
0: 그래서 막 조기에 소진되는 예.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이 방송 들으면 6월 초에 나갈 건데 예. 네. 더 더워지니까 예. 또 쉬더라도 이렇게 음료 한 잔 편하게 마시고 눈치 안 보고 이제 쉴 수 있도록 예. 그런 편의점 전주 연계형 쉼터 많은 예.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
1: 세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야 할 노동정책을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라는 질문에 1위가 5인 뭘까?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 공휴일 수당 지원이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네. 서름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네. 싶습니다.
0: 아,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많죠. 꽤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진짜 고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군요.
1: 사실은 절박한 곳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0: 그렇긴 네. 하죠. 예, 예, 맞습니다.
1: 두 번째는 그 2위는 산재 임금 체불 또 근로감독권의 지방 이양이 네. 예,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건 가까운 곳에서 네.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신속하게 네. 예, 풀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0: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가 이제 전북도에 이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도민들로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왕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금 좀 실효성 있는
0: 네, 네, 네.
1: 그런 제도 이행이 됐으면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0: 맞습니다.
1: 우리 노동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네.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주 4일제 도입, 그다음에 또 비정직 차별 해소 네. 뭐가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지금 기간이잖아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쨌든 아픔을 좀 메모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어쨌든 노동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네. 참여를 해서 네.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것들이 공약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1: 그럼요.
0: 네, 이런 게 진짜 네.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 예, 하여튼 권리는 당사자들이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바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0: 빠지지 않죠.
1: 그렇죠.
0: 매달 사건이 있습니다.
1: 네,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고용 허가제 그 뭐 E9 비자라고 하던데요. 가족 동반이 안 된다며요.
0: 맞습니다. E9 가족 동반이 안 되고
1: 지금
0: 있죠.
1: 8년째 타향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못 본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분들이 고향조차 방문하지 못한다는
0: 그렇죠.
1: 것은 정말 이것은 아타운
0: 그렇고.
1: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더 아픈 것은요. 고창의 한 축산 농장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왼손 네. 손가락이 절단된 네팔 노동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아, 네.
1: 사고만큼 더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요.
0: 네.
1: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농업사업장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0: 가입이 이제 의무가
1: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농장주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농업인 안전보험마저도 또 가입이 또 안 돼가지고.
0: 아, 네. 아이고.
1: 예.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반려했고.
0: 네.
1: 그래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해고 통보 또 기숙사 퇴거까지
0: 네.
1: 있었거든요.
0: 아이고, 네. 네.
1: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에 전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1: 네.
0: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1: 그렇죠.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 동반을 좀 허가해달라는 이나인의 요구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 비자 중에 가족 동반이 허가되는 비자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1: 이나인
0: 이나인은 안 되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0: 이제 요즘은 이제 연장하면 네. 최장
1: 9년까지 가는 거죠.
0: 이제 예, 예. 있을 수 있거든요.
1: 근데 계속 가족 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0: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같고.
1: 예. 어쨌든 우리 농촌 또 그다음에 공장 이제 이주 농장 없으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0: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뭐 K
0: 정말 그렇습니다.
1: K 농촌의 구원투수라 이렇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일하다가 다치면 소모품처럼 네. 이렇게 버리는 것은 글로벌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국적을 네.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법령의 허점을 핑계대는 비정한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제일 이게 산재 이게 네. 참 이게 오인미만 농업에 네. 대한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도 몇 번 이제 이런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나 이제 가벼운 문제인데
1: 그렇죠.
0: 이게 이제
1: 복잡하게 만든 거죠.
0: 치료를 네. 치료비를 또 지불하고 그러려면
1: 맞아요.
0: 심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재해 기간에 임금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보험으로 안 되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장주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 가지고 네.
1: 어쨌든
0: 보험은 진짜 가입을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농장주의 인식도
0: 네.
1: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래야 우리 농촌 어떤 그 노동 문제도 네. 좀 보드랍게 좀 해결될 네.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 해마다 네. 막
1: 엄청 늘어나잖아요.
0: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느는 것보다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1: 맞습니다.
0: 정말 네. 진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네.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희생자들이 또 이제
1: 맞습니다.
0: 작은 사업장에 이제 사업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하는
0: 네,
1: 바람
0: 네, 네.
1: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0: 네.
1: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좋은 얘기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정읍 씨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 네.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또 고용주 네네네. 준수 사항을 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71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네. 농촌 인력난을 돕고 있는데요. 숙소 마련이 어렵거나 또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운영합니다.
0: 아, 네, 네.
1: 아주 굉장히
0: 네.
1: 예.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1만 원인데요.
0: 네.
1: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아, 네.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도 네. 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던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니까 천장 점검을 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돼서 결과도 좀 발표됐으면 좋겠네요.
1: 아,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권보호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또 이탈을 막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0: 네네.
1: 안전한 숙소, 그다음에
0: 네.
1: 정당한 대우
0: 네.
1: 어떤 이런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농촌 인력난도 근본적으로
0: 네.
1: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도 이런 점검에 나섰다니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1: 예.
0: 네, 5월 달에 예. 이제 사실 선거여가지고 예. 노동뉴스가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 뉴스에 막 가려져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노동뉴스가 지역뉴스가 많지는 않는데
1: 예.
0: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공약화했다면 예. 훨씬 더 많은 노동뉴스가 있었겠죠.
1: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노동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0: 네.
1: 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다친 이의 손을 또 잡아주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또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한 달에 이제 한 직종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직종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의 실태를 이렇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지역별 고용 동향상의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0: 네. 그 뭐 이걸 이제 해마다 해오고 계신데 잠깐 이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 도센터가 2021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해서 전북 지역의 어떤 주요 노동 동향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 왔고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고 또 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지역의 어떤 노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실업률이나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취업률, 실업률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의 동향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 분이신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같이
0: 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네.
0: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 보고서는 볼 수 있고
2: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요약본도 네. 살펴볼 수 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0: 주요하게는 이제 비정규직 그 취약 노동자의 어떤 현황 분석, 뭐 임금, 노동 시간의 변화 이런 네.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일 텐데,
2: 네.
0: 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 동향을 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인포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좀 시각적으로 통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료집에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 잘들 안 보셔가지고 제가 네. A3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여튼 전북 지역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비정규직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 24년도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네. 감소를 했고.
0: 14,000명.
2: 네네. 네, 그 정도 감소했다고.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국가통계 중에 비정규직 규모를 내는 조사가 있잖아요.
0: 네.
2: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의 근로 형태별 조사에서 네. 그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이제 시군은 발표를 하지 않지만 전체 그 이제
0: 광역 시도의
2: 네. 비정규직 규모를 매년마다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사의 방식이 지역별 고용조사랑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 근로 형태별 조사상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근로 형태별 그 비정규직 규모보다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은데 일단은 이제
0: 특수고용이 포함되고 막
2: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근로 형태별 조사상의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24년도에 4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네, 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도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는 한 전반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가 좀 여기 보시면 한 38.9%고요. 이제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보다 한 높은데요. 그 작년은 다소 감소했어요. 네. 이제 감소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여성 비정규직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일단은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네네. 반가운 소식인데
2: 네네.
0: 전국보다는 어쨌든 높고
2: 네.
0: 전북이 네. 감소하고 있더라도
2: 네.
0: 전국이 38.2% 임금 노동자 중에 38.2%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은 41%로 나온다고
2: 네.
0: 하는 거죠.
2: 네.
0: 최근에는 또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정규직 규모가 점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규모가 약간 좀 변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혹시 더 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그 연령대별 특징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2: 성별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연령대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쨌든 연령대별 비정규직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60대 이상의
0: 그렇죠. 그러니까
2: 네. 그 고령의 연령층의 네. 비정규직이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연령은 가장 이제 노동을 시작한 20대 연령이 33%입니다.
0: 아, 네.
2: 그다음이 50대, 40대, 네. 30대 순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전북 지역은 60대와 20대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0: 네, 네.
2: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20, 30대는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만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고 50대는 단시간 계약직, 60대는 단시간이 증가했어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을 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혁신도시의 그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단시간 네, 네. 뽑는 네, 뭐 네. 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뭐 체험형 인턴이나 프로젝트성의 어떤 계약직 중심으로 20대가 는 게 아닐까. 2030의 어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1인 가구 수도 많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단시간 일자리도 그렇게 급감한 게 아닌가 좀 추정해봤습니다. 네. 네.
0: 그 저희 단체로도 이제 60대 고령층의 이제 상담도 좀 꽤 오거든요. 네네. 비정규직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있고 네. 이제 초단시간 여성분들은 초단시간 상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줄긴 했는데 사실 청년층은 계약직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단시간이 증가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살펴보면 이게 진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은 네.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네. 이제 주로는 어떤 업종에 비정규직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2: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거든요.
0: 네, 네.
2: 근데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는 부동산업이 무려 57%가 네. 넘었고요. 그다음이 보건업인 사회복지 네. 서비스업, 그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0: 예상이 되는 업종.
2: 그렇죠. 이 세 가지 업종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비중이 1등이었다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동산업은 이제 그 이름 자체로 네.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네. 업이고 보건업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거주 복지 시설의 네. 어떤 상담 운영업,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시설 관련한 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민박업소나 이런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뭐죠?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거의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북 지역은 45%가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입니다.
0: 네.
2: 그리고 전년 대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건 농림업의 숙련 종사자,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순인데요.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 경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는 가사보조나 또는 육아, 또는 농림업에서 단순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종사자는 말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간병 하시는 네. 분들, 양육, 육아도우미, 또는 검침원들, 또 주차관리, 배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 이제 전에 단시간 노동자가 네. 많이 늘었다고 했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지금 전국 통계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2: 네.
0: 더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15시간 미만 주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 말이잖아요.
2: 네. 네.
0: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2: 여기도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무려 남성보다 2배 이상 한 4만 6천 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여성이 71% 정도가 돼요.
0: 전체 초단시간
2: 그렇죠.
0: 노동 중에.
2: 노동자 중에.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규모 차이가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장애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단시간 하루에 두세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한 이런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대학교 안에 상권 안에서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시간 미만의 어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되면서 어떤 비중도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0: 아니 네. 추정이 아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네. 요양보호 기관도 있고 네. 강사분들도 예, 공공기관에서도 네. 아예 제가 그 공고문에 네. 뭐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하라고 예, 아. 공고 지침을 내리는 네. 것도 최근에 상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팅을 더 일해줄 수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단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통계상으로도 이게 나왔네요.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초단 시간 노동자도 뭐 차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목표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네, 공정임금제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초단 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익명과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5년도 최저시급 1만 원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죠. 실질 최저임금 근데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요.
2: 네. 여러분들이 통장에 받으시는 임금과 달리 그 우리가 그런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명목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0: 그렇죠.
2: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를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 명목 임금이지만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을 하나 샀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 네.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만 원으로 도입됐냐면 찾아보니까 한 37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 원이 돼서 기뻐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그 임금 안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2014년부터 25년까지의 전북 지역의 평균 임금이에요. 한 14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 올해 저희의 전북 지역의 명목 임금은 여성 남성 포함해서 282만 원입니다. 네.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240만 원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2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올랐으니까. 있어요. 근데 네. 2023년도부터 무려 1%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도 하락하는 거죠.
0: 네.
2: 그래서 25년도가 마이너스 0.4%로 실질 임금의 소비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한 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랐어 너무 기뻤지만 실제 받는 임금으로는 구매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초단 시간의 비중도 높은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0: 그렇죠, 그렇죠.
2: 직종보다. 네. 그래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이 이 생계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에서 뭐 210만 원으로 월급은 올랐지만
2: 네.
0: 200만 원일 때보다 살 게 더 줄어든 거죠.
2: 네,
0: 물가가
2: 거죠.
0: 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200에서 210만 원이 된 거지만 구매 능력은 200만 원보다 적어진 막 네. 190만 원 정도 되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네, 이런 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사실 물가가 오르고 이게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가 뭐 고유가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사실 한 뭐 그런 어떤 고유가 지원금으로만 물가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이제 최저임금을 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이 갈수록 커지는 이 양극화 소득 격차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2: 네.
0: 아, 참 빨리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정상화 중에 우리나라가 역대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성별임금 격차인데
2: 네, OECD 국가 중에 네. 한 거의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별임금 격차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네. 이런 공직사회나
2: 네.
0: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차별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있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네.
0: 초단 시간이 많아지고 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런 그리고 네. 여성 직종 중에
2: 네.
0: 여성이 많은 직종이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 지금 해소를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2: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네. 성별을 표현했는데 뭐 이제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녹색이 남성이고 보라색이 여성인데요. 25년도에 남성의 임금은 335만 네, 원이에요. 정부기. 네. 여성은 287만 원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만 원 네.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지역에서 뭐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0: 네.
2: 지역에서.
0: 네.
2: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 성별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의 차이가 10년 이상 계속 1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할 때 여성은 한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네. 그것도 네. 조금씩 개선이 됐네요. 24년에는 그래도 65.3%?
2: 네. 더 늘어났죠.
0: 24년에는 65%?
2: 그러다가 다시 66.9%로 네. 올랐습니다.
0: 66.9%로 네. 약간 격차는 조금 네. 조금씩 줄어왔다는 거잖아요.
2: 네. 네.
0: 네.
2: 근데 그래요. 이제 이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해소되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만큼 그래요.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튼 여성의 임금이 어쨌든 남성의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이 낮다라고
0: 여전히.
2: 하는 네,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이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일터에서 일한 결과인데
0: 네.
2: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은 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라는 어떤 차이로 임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뭐 성별임금 공시제, 임금 공시제를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도 이미 몇 개 지자체는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성별임금 격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요 행정기관을 뺀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시해서
0: 그렇죠.
2: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것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0: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제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참 네. 그 혹시 이제 최저임금
2: 네.
0: 단시간 이런 네. 걸 했었는데
2: 네.
0: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2: 맞아요.
0: 어떠셨나요?
2: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0: 월 소득이
2: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저시급은 우리 제도잖아요. 한국 네. 사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었고요. 그걸 월로 계산하면 한 20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월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7%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0: 네.
2: 전국보다 한 0.9%가 높고 물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에 감소하긴 했지만 아, 어떻게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종이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0: 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2: 뺐잖아요. 이제, 예.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네. 직업별로는 뭘까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무려 40% 가깝게 높게 네. 나타났어요. 네. 네.
0: 그래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그렇죠. 이제 그렇더라도 그 중간에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네. 그런 노동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런 분들 어쨌든 월 소득이 이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최저임금 정도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 생계비 수준이니까
2: 그렇죠. 네.
0: 그런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하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 네.
0: 이제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이나 최저시급 미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2: 네.
0: 어느 정도입니까?
2: 일단 60대가 가장 높았어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60대가 초단시간과 최저시급 미만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단시간은 여성이 71% 넘었고 60세는 87%를 넘었고
0: 네.
2: 그러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네. 어떤 노동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노동이지만 네. 주변부 노동,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0: 뭐 60세 이상은 네. 남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2: 그래요. 경비 노동을 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어쨌든 고령 연령대, 금방 말씀하셨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나 이런 저임금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네. 일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 일자리 뭐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2: 네.
0: 그 취업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네. 다시 편입되고 있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최저시급 미만도 많다.
2: 네.
0: 이렇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뭐 저희 지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2: 맞아요.
0: 전북 지역이. 네.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2: 여기 그림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도 2%가 높아요. 저희 전북 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9.3%,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도 60대예요.
0: 네.
2: 60대가 30%를 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40대 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권이나 기본 노동 기본권의 보호가 어쨌든 배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후보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0: 네.
2: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네.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상병제도가 도입된다거나 혹은 또는 금방 얘기했던 고령 노동자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0: 뭐 네.
2: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0: 아까 전주 통계상 그 뉴스 브리핑 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2: 네.
0: 전주는 24년에 비해 25년도에 막 240%가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했는데
2: 네, 네.
0: 참 그런 영세 사업장도
2: 네.
0: 사실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열악하게 만드는데
2: 일조하는 네, 것 같아요.
0: 좀 문제인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세한 어떤 사업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지원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고
2: 네.
0: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사실 비정규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뭐 몇 퍼센트 등락은 네네. 있지만 네. 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네. 이제 저희 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네. 이제 비정규직도 높고 최저임금 미만도 많고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이런 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실제로?
2: 일단 뭐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임금이었죠? 공정임금. 공정임금. 네, 저희는 공정임금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생활임금 적용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초단시간의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네.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현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이런 서비스원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어떤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셨어요.
2: 그렇죠.
0: 예, 근데 산업재해 통계는 어떤가요?
2: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뉴스로만 듣고 이 통계를 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이 사망 만인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가입자 만 명당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사망 만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이 0.38이었어요.
0: 네.
2: 근데 전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0.47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의 사망 만인율보다 전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준 건데요.
0: 사망자 수가.
2: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라북도의 어떤 그림입니다. 14개 시군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군산 지역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5명, 김제 5명. 이게 이 파란색의 숫자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네, 숫자를 네.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 지역이 또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안전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 드러났고요. 또 이 여기는 이제 전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전북이 재해율이 전국이 0.67인데 전북이 얼마죠? 0.77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북은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지만 또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뭐 울산이나 네. 경남
2: 네.
0: 이런 데를 이런 전남 이런 데를 빼고는
2: 네.
0: 굉장히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거의 전북이네요.
2: 전북이죠.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2: 굉장히 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한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어쨌든 도내 사업장이나 뭐 건설 현장 뭐 등등의 어떤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나 질병 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 그렇군요.
2: 네.
0: 자, 이제 산업재해 통계까지
2: 네.
0: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14개 시군의 어떤 특징들도 이렇게 네. 돌파보면 좋겠지만
2: 네.
0: 오늘은 전북 지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2: 네.

0: 잡일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방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방 말에다 걸핏하면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맡긴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 나는 행복일 터.
1: 아이씨고!
0: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 터.
1: 그렇지!
0: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2: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네, 이번 코너는 일할 땐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역사 속의 노동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 소개해 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뭘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투명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수기 물통입니다. 분명 정수기 물통이 텅텅 비어 있는데 다들 눈이 먼 건지 그 누구도 교체하지를 않아요. 10번 중 8번은 참다 못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운 새 물통을 끙끙거리며 굴려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 남 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 교체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온 건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놓고 빈 물통을 봐도 신경을 끄기로 말이죠. 이렇게 마음먹으니 차라리 속이 편하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름철 필수인 얼음입니다. 얼음 얼리는 과정 다들 아시죠? 틀에서 비틀어 빼서 통에 담고 다시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한번 얼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여러 번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리는 사람 따로, 홀라당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이 다 떨어진 걸 빤히 보고도 그냥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는 빌런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툭 던지는 얄미운 한마디. 아, 냉동실에 얼음이 없네. 어쩌라고요. 없으면 본인이 얼리면 되잖아요. 이 꼴보기 싫어서 전 이제 회사 얼음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짜 최고 꼴불견인데요. 무거운 비품 배달이 올 때입니다. 딱 봐도 묵직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다들 모니터에 영혼을 판 것처럼 망구석이 되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 다들 집 밖에 나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런이 되는 건지,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접받고 살고 계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속 터지는 직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로또밖에 없어서 매주 토요일만 바라보며 출근하지만 그래도 이제 얌체 빌런들 사이에 좋은 동료들도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직장에서 이런 투명인간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만 이런 꼴 보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 해피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때문에 밝고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행복한 일상을 갈구하는 노래네요. 예, 사연자님이 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수기통 함께 갈아요 뭐 이런 거, 얼음도 함께 얼려요, 무거운 택배 박스 함께 달라요 뭐 이런 갈구의 노래네요. 그래요. 잠깐이면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같이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 이런 직장 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좋은 동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네, 좋습니다. 는건이.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학의 찬은
0: 언니.
1: 이영학의 찬은 언니. 맞습니다.
2: 노래도 오늘 잘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0: 네. 네.
2: 아,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0: 예.
2: 네. 아, 환영합니다.
1: 맞습니다.
2: 네. 아, 지난달에 이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0: 네.
2: 정말 아쉬웠거든요.
0: 어, 보고 싶었어요.
2: 진짜 보고 싶었어요.
0: 네.
1: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지금.
0: 예.
1: 감사히 바뀌고.
0: 네. 아니 이제 다리 또 바뀌었어요.
2: 6월 예.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6월, 6월입니다.
2: 예, 네. 첫째 주 목요일 6월 4일에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우리의 심장을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0: 오, 필승 코리아 빰빰. 오, 필승 코리아 빰빰.
2: 예. 우리나라 경기는 예. 제가
0: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네.
1: 너무 신나요.
0: 맞습니다.
1: 제가 네. 1학번이에요.
0: 아.
1: 거리에서 밤새도록 예. 이렇게 놀 수 있었던.
0: 야. 네.
1: 그 02년생 02년생들.
0: 예. 네.
1: 아, 그때 너무 재밌었다. 01학번.
2: 야. 아, 01학번. 아. 아니 이제 이게 축구가 네. 전 세계의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남자의 DNA에 축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자하고는 또 다른
0: 네.
2: 물론 여성들도 축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남자에게 축구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1: 아, 전
2: 남자에게 꼭, 축구란
1: 전 꼭 그렇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네, 저는 진짜 그 뜨개질 좋아하고
0: 오, 어떻게 예
1: 축구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0: 네.
1: 제가 그 정도 제가 저 축구를 좋아하는 계열은 아니더라고요. 자동차를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0: 네. 그런데 일단 월드컵 때는 그렇게 뜨겁게 거리에
1: 아,
0: 나가셨다.
1: 응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응원하는
1: 축구 종류 중에
0: 네.
1: 뛰는 것보다 네. 그걸 응원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0: 그리고 네.
1: 어, 나 좋아하네. 그래, 선수만 생각한 거죠 제가.
0: 네. 있는데. 맞습니다.
2: 백희씨, 남자 네. 축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남자에게 축구란 어떤 네. 본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어. 예, 본능에 가까운. 왜냐면, 뛰고, 뭐, 달려다니고 하기에,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산으로 들러 뛰고 놀러 다니자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작은, 그런데 그 작은 운동장도 없지만, 요즘에는, 네. 예.
1: 누군가를 설득시켜봤어요. 축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0: 그러니까요.
1: 낭만적으로 잘 표현하고.
0: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요, 여기를 다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2: 네.
0: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고 또 규칙도 알려주고.
1: 근데 되게 설득적인 예, 예. 게 시골에서 저희 예.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가
0: 네.
1: 100m가 안 되는 초등학교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면 한 바퀴 뛰고 조금 더 달려야 돼.
0: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시골을 하면
0: 네.
1: 넘어가요.
0: 네, 맞아요. 네. 네.
1: 그때 때는
0: 네.
1: 전반전 후반전 시간을 안 지키고 하던 시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저 멀리서 누구야 밥 먹어라
0: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아, 저랑 진짜 그런 추억들이 비슷해요.
1: 아, 좋아하네요.
0: 네.
1: 아, 저 축구 좋아합니다.
0: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2: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2: 월드컵 때는 누구나 뭐 이렇게
0: 하지만 예. 네. 아, 보는 분들.
2: 출근하고
0: 네.
2: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0: 전 주변에는 그런 많죠. 네. 아, 저는 안 좋아합니다.
1: 아, 그죠.
0: 예, 네, 저는 뭐 손흥민 경기가 이제 결과만 저는 보는.
2: 네네.
0: 네.
2: 아, 저도 월드컵 말고는.
0: 네.
2: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0: 아, 네.
2: 지금 메이저 대회.
0: 네네네.
2: 하고 있잖아요?
0: 네. 하는 줄도 몰랐는데요.
2: 예. 네.
1: 놀랐어요?
0: 놀라지 마시라고요? 네.
2: 새벽에 보고 그게 좀 좋아하는 편이고 한데
0: 네.
2: 축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 이제
2: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 정도지.
0: 네.
2: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 너무 단순해서 지루해.
0: 아.
2: 네. 근데 그게 재미야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0: 네.
1: 야.
2: 야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냥 옵사이드 정도만 알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단순하면서 재밌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근데 뭉쳐야 찬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1: 뭉쳐야 찬다.
0: 맞아요.
1: 안정환 감독이 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0: 맞아요.
2: 정말 되게 깜짝하지 않다. 그것조차도 안 보게 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뭐 골 때리는
1: 그죠?
0: 네. 골 때녀. 골 때녀. 네.
2: 근데 어쨌든 월드컵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은
0: 사실. 아, 그럼요. 그럼요.
2: 예. 저 같은 사람도 월드컵은 기다려지고
0: 그렇습니다.
2: 뭐 새벽 경기이지만 보게 되는
0: 일정을 좀 알려 드리면 네, 6월 12일에 체코전. 한국 대 체코전. 예.
2: 1차전이에요?
0: 그렇습니다. A조. A조.
2: 세 번.
0: 예, 예. 체코가 12일이고요. 19일이 멕시코. 25일이 남아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체코하고 남아공을 무조건 잡아야.
0: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는 조금 예, 강적이고. 네. 네.
2: 우리 그러면 우리도 예상 한번 갑시다.
0: 네.
2: 권희 씨. 몇 강까지 갈 수 있습니까?
1: 저요?
2: 네.
1: 아,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습니다.
2: 어.
1: 네. 팀이 16강은 그냥 갈 것 같아요.
0: 어, 진짜요?
2: 잠깐만 지금 이게 48개 팀으로 늘어났잖아요.
0: 네.
2: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 32인가요? 보통은 조별 통과 그렇죠, 그렇죠. 16강이잖아요. 네. 48개 팀이라.
1: 아, 그래요?
2: 네. 이번부터 48개 팀으로 늘어났거든요.
1: 야.
2: 그러면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 32, 그다음에 16 이렇게 가는 건가요?
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2: 그러면 16강까지는 갈 수 있다.
1: 우리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2: 네. 사람도 들어 있고 네.
1: 나라에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지면 네.
0: 일단 ESPN이랑 네. 뭐 CBS 스포츠 등을 보면은 32강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2: 예. 네. 왜냐면 죽음의 전은 아니니까.
0: 예. 네. 본선 토너먼트까지 가게 되면 16강과 8강인데 네.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지금 그게 지금 관건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1: 느낌상 좀 잘할 것 같아요.
0: 네. 저는 뭐 8강 정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 왜냐면 지금 이번에 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쏜.
1: 아,
0: 쏜.
1: 아, 쏜이 형 나와요?
0: 쏜 이강인. 예.
2: 이강인. 아, 예.
0: 황희찬. 예. 맞습니다. 아, 약간 유럽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예.
2: 이게 진짜 부상이
0: 많거든. 아, 그렇죠. 네.
2: 부상이 이걸 좀
1: 다치고
0: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고 예 끝까지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2002년을 또 기억하면서
2: 부담을 주고자 한 마음은 아닌데
0: 네.
2: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있으면 선수들은
0: 그럼요. 네. 아유 그 바꿔놓고 생각하면 선수가 부담 가진 게 낫지 관객이 부담 가는 게 낫습니까?
1: 홀로 오시면
0: 네.
1: 저희 방송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0: 이거 대단하다.
1: 이거
0: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와.
1: 올려고
0: 난리 이거 아우. 야, 네.
1: 난리 납니다.
0: 와.
2: 이강인 뭐 오연규.
0: 네.
1: 지금 다들 난리.
2: 아 진짜.
0: 네.
2: 월드컵 얘기하니까 또.
0: 그러니까요. 네.
2: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0: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2: 그래서
0: 네.
2: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건희 씨가 추천한
0: 괜찮은 건희
2: 축구 관련
1: 축구.
0: 예. 어 생긴 게 얼굴이 지금 축구공 느낌이 나요. 축구공 느낌이.
2: 공 차는 거는
0: 네.
2: 예. 축구라고 하긴 그렇고.
0: 네.
2: 사회인 정도는 돼야
0: 네.
2: 뭔가 좀 한 거잖아요.
0: 아, 예, 무시할 수 없죠. 네. 무시할 수 없죠.
1: 그게 너무 좋고.
0: 네.
1: 제가 초등학교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은데.
0: 네.
1: 훈련소를 겪으면 무한 체력이 내 삶에 찾아와요.
0: 맞아요.
1: 네. 그때 축구공을 네. 한 개 던져놓지 않아요. 한 세 개 정도.
2: 몇 명이
1: 훈련병들 네. 들어가는 거죠.
0: 다 들어가는 거죠.
1: 세 개를 던져놓고 네. 하는데 네 시간 때도 숨이 안 차요.
0: 와.
2: 네.
0: 네. 아, 이건 뭐 포지션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2: 네.
1: 맞아요.
0: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혼나거든요. 네.
2: 네. 아, 훈련 뭐, 아니 그 군대에서요.
0: 네네네.
2: 저는 대학 때 그게 그렇게 기억나요. 여자들이 뭐 축구하는 네. 뭐가 있겠습니까?
0: 네.
2: 이제 그 동아리
0: 네.
2: 학교 방송국에서 그 MT 아니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가고 대신 여자 선수들은
0: 네.
2: 공을 잠깐 들고 10초간 뛸 수 있게.
0: 아.
2: 들고 뛸 수
0: 선수들 옷을 잡아도 잡고 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잡아도 되고.
2: 어.
0: 네. 어떡하지?
2: 앉는 순간 10초간 뛸 수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콜템까지 뛰죠? 네. 그거 이제 찹니다. 예. 네. 이걸 했어요.
0: 야.
2: 30명이 그걸 개떼 축구를 하는데 그게 네. 그렇게 재밌을 수 있어요.
0: 장난 아니다.
1: 상상만 해도 재밌네. 네.
0: 네.
2: 그래 진짜 재밌었어요.
0: 와.
1: 네. 재밌겠다. 왜 안 부르셨어요?
0: 네. 정말 인간적이네요. 예. 네.
1: 아, 아프 잘 기다. 월급 진짜 재밌어.
2: 축구를 했던 재미난 또 추억.
1: 아 재밌었을 것 같아요.
2: 대학 때는 축구 안 했었어요?
0: 대학 때는 축구 하지 않았어요.
2: 농구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대학 때는 저는 계속 밴드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1: 응원팀이었네.
0: 땀을 흘리고 저 왜 하니 저거? 저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예. 약간 멋있다 스스로가 멋있음에 빠져서 아. 예, 그 축구하는 광경들을 되게 약간 조롱했던
2: 아, 예,
0: 좀 뭐 하는 거야?
2: 예, 예. 농구 오빠 좋아했던 거 알아요?
0: 엄청 좋아했죠. 예.
2: 축구보다 농구 오빠 있잖아요.
0: 네. 멋있죠, 멋있죠. 예.
1: 농구가 좀 멋있네.
0: 맞아. 빠바밤 빰빰 빰빰 빰빰 마지막 승부.
2: 농구하고 있으면 하염없이 계단에 앉아.
0: 정말 멋있죠. 예. 네.
2: 자, 그러면 축구 관련 영화.
0: 야, 축구 관련 영화.
2: 네.
1: 아, 저는 그 네.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0: 아, 드림.
1: 네, 아.
2: 최근작이죠.
0: 네.
1: 그런가요?
2: 네. 비교적
1: 아, 그래?
2: 박서준 아이유 나왔던.
1: 네. 아, 그러면.
0: 네.
1: 그러네. 그럼 되게 했는데.
2: 네. 24년인가요?
1: 네. 홈리스 분들한테 오래 제 관심이 있다가
2: 네.
1: 그분들이 이제 뭔가 재활하는 거에 있었는데
0: 네.
1: 다큐로 이걸 제가 먼저 접했었거든요.
0: 아,
1: 예. 다큐가 나왔었는데 그걸 네. 영화한 거예요.
2: 아, 그래요?
0: 아, 실화죠.
1: 실화죠.
0: 네, 실화죠, 실화죠.
1: 실제로 이
2: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1: 이 홈리스 분들의 월드컵이 국내가
0: 네. 네.
1: 이게 국외
2: 네,
1: 전 세계
0: 네, 네, 네.
1: 전 세계 홈리스,
0: 홈리스 월드컵
1: 다
0: 네, 네.
1: 아, 이 엄청난 거죠. 바닥까지 가본 분들이야.
0: 네,
1: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0: 야
1: 규칙을 처음에는 잘 안 지키시죠.
0: 네.
2: 영화에서 네. 그런 장면 나오죠.
1: 네, 그런 장면 네,
0: 맞아요, 많이 나오죠.
2: 네.
1: 네, 훈련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영화를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드림이라는 영화는요,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대회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
0: 네.
1: 관심 있었다면 찾아서 금방 접할 수 있었을 텐데
0: 네.
1: 여러분들이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거를 한번 쳐보시면 생각으로 와 이게 되게 활달하게
0: 네.
1: 이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월드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국제대회고 노숙이 주거 취약 계층 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됩니다. 근데 국가대표 타이틀이
2: 네.
0: 네. 이거 하려고 다 집 나왔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1: 아, 영화에서 예. 보면 예. 집 나왔으니까 가족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0: 네.
1: 아빠가 국가대표가 어느 날 돼서
0: 네.
1: 아빠의 경기를
0: 네. 다시 연결되는 네.
1: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나왔지만 좀먼 시간 동안
0: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죠.
1: 네. 그 네. 속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뜻하지 않게 월드컵팀 감독을 맡게 된 축구 선수 유동대
0: 네.
1: 말씀하신
0: 박서준 배우. 박서준 배우.
1: 네, 박서준 배우. 예. 좋아하세요?
2: 괜찮습니다.
0: 네. 네.
1: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0: 전 좋아해요.
2: 네, 박서준 배우가 축구 네. 하니까 캐스팅 됐을까요? 네.
1: 몸도 좋더라고요.
0: 네. 키도 크고. 네. 네. 네.
1: 인터뷰에서 보면 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실제 몸이냐 이걸.
0: 아.
1: 예. 네. 축구 선수의 좀 입가판 몸을 좀. 기자가 좀
0: 피지컬이 좋구나. 네. 네,
1: 네, 네.
0: 호리호리한 몸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처음에는 마음에 맞지 않아요.
0: 네.
1: 맞지 않고 몸도 맞지 않고 축구 진짜 그 안 좋은 축구공 밟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0: 네.
1: 시작해서
2: 그
0: 많이 나오죠. 네.
2: 제가 보면서
1: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이 그래요.
0: 네.
1: 그 감독은 원래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0: 네.
2: 네.
0: 실제 네. 영화 실제는 네.
2: 네.
1: 자존심이 좀 센.
0: 맞아요. 예. 네. 내가 뭐 이런 걸 하냐. 네. 네.
1: 좀 자존심 싸움으로 네. 실수를 내서 좀 경기에 피해를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이렇게 퇴출이 되고 예. 선수가 회복 기간에
0: 그렇죠. 그렇죠.
1: 이미지를 좀 네. 이렇게 할 게 필요했는데 네, 저희 그 아이유 씨가
0: 네.
1: 아, 좀 이렇게
0: PD PD.
2: 아, PD. 예. 예.
1: 예. 이 사람을 네. 해서 감독이 되어 달라.
0: 그렇죠.
1: 이분들 좀 훈련시켜 달라. 예. 하고 와서 처음에는 뭐 알다시피 모든 네. 영화 속의 장면처럼 대충 대충.
0: 맞아요.
2: 뭔가 아이스크림 먹어.
0: 네. 네. 그 성질 어디 안 가죠. 예. 네. 네. 노골적으로 이거 하기 싫어하는 표정을 계속 드러내죠.
1: 아시죠? 네. 아는 스토리인데
0: 네.
1: 변하기가 있어요. 각성하는 시기가
0: 네.
1: 왜냐면 뭔가 건드려. 네. 마음을 건들고.
0: 맞아요.
2: 모든 스포츠와는
0: 그게 있죠. 그 지점부터죠.
2: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고 뭉클하단
0: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딱 그 포인트죠. 뭔가 지킬 게 있을 때.
0: 네.
1: 아, 그분들도 뭔가 지킬 게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 바닥까지 가고 나는 끝난 사람 같애라고 하지만 뭔가 내가 지킬 게 갑자기
2: 남아있어.
1: 생각나는 거야.
0: 네.
1: 오, 있네? 아, 있네?
0: 네.
1: 그러니까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뭔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경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굉장히 점점 한 팀이 되어가는 그런
0: 네.
1: 모습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 뭉클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 네. 스포를 해도 되니까
0: 아니 이건 이미 경기가 결과가 만천하에 공개된 거잖아요. 결과가 네. 네.
2: 저희
1: 팀 네. 그건 지지만은 않습니다. 저요. 네, 처음에 어떤 월드컵을 지지자.
0: 네.
1: 하지만 그다음 월드컵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전을
0: 네.
1: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넘어졌다고 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노시자분들의 인생을
0: 네.
1: 사는 게 포기하려는
2: 지점까지 갔던 분들이
1: 맞아요.
2: 네. 결국에는 아까
0: 네.
2: 씨가 말한 것대로 뭔가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
0: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네.
1: 이 영화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싶은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고 싶다.
0: 네.
1: 아, 이런 거 아는 스토리예요. 아직 네. 없다고 별표 하나 누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
0: 별표 하나가 누를지 몰라요.
1: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거예요.
0: 네.
1: 그런 영화입니다.
2: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표 하나 받을
0: 네.
1: 수 있어요.
0: 네.
1: 그 별표 하나가 뭔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좀
0: 네.
1: 뭔가 뭉클하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와닿지 않을까.
2: 네. 네.
0: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네.
1: 어떤 대사가 좋죠?
0: 말맛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 있잖아요. 티키타카.
2: 거기 예. 배우들
0: 있잖아요. 네. 네. 아이 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유가 박서준을 끌고 가지고 되게 점잖게 끌고 가지고 오빠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사람을 닥달하고 지금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네, 그걸 듣고 또 그렇게 해요 또. 예. 네. 그런 장면들 맞습니다. 네.
1: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뭔가 자기도 뭔가
0: 그렇죠.
1: 잘하는 걸
0: 네.
1: 보여주지 않으니까
0: 네.
1: 아, 뭔가 그랬던 때문에
0: 네네.
2: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포츠 영화는 다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0: 네.
2: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0: 네.
2: 같이 성장하는
0: 그러니까요. 네.
2: 박성준도 결국에는 어쩌면 축구를 통해 축구에서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네.
2: 팀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상처를 본인이 극복하는
0: 네.
2: 과정을 같이 보여주고 아이유도 성장하는
1: 네. 맞아요.
0: 이런. 근데 이건 영화도 그렇고 다큐멘터리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도 이런 감동이 좀 있습니까? 이런 식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결이 좀 다릅니까?
1: 좀 살짝 예. 영화보다 더해요.
0: 더 있어요. 진해요.
2: 어.
0: 있는 그대로잖아요. 예.
1: 근데 이게 실존 인물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거에 그
0: 게 있어요. 그 리얼함.
1: 그 영화를 보고 나서
0: 네.
1: 그 엔지 장면을 보는 느낌.
0: 아, 네.
1: 진짜 뛰었네.
0: 네. 네, 정말로. 야.
1: 그래서 와 다큐는 좀 그 차이.
0: 기가 막히다.
1: 아, 여러분들이 뭘 먼저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보시고
2: 제목 드림이지 않나.
0: 드림이에요, 드림 진짜.
2: 네, 드림스 컴 트루.
0: 네.
1: 네. 솔직히 축구 네. 이렇게 그 주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주라기 월드컵 그런 거 싶었어요.
0: 아, 왜? 이 달력이
1: 엄청나게
0: 아, 대박.
2: 네. 그러다 이제 고민하다가 드림을 갖고 오셨군요.
0: 야.
1: 드래곤드급은 애니니까. 네.
0: 그렇죠.
1: 되게 추억 속에 좀 있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거기에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0: 그거 유튜버들이 네. 그 달리기 동작 따라해가지고 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테스트해보고 안 나옵니다. 따라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시그니처거든요. 그 달리기가. 예. 네.
1: 뭐 그림자 슛도 있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 주라기 월드컵 보신 분들 그렇게 뛰어봤겠네요.
0: 아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예. 네. 무조건이죠. 네. 안 봤으면 이제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죠.
2: 봤는데 그렇게 안 본 사람 없다.
1: 통키 보고
0: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그 슬로우 장면 푹 두두두두두두두두두.
1: 공 이렇게 잡으시는 거.
0: 아 진짜.
2: 주라기 월드컵까지 갔습니다.
0: 네. 네.
2: 여기 이 드림 영화에 남다른 응원가라는 예.
0: 음악이 나오는군요. 네.

0: 괜찮은 건이의 김건희 씨와 함께 초반의 영화를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정말 재밌습니다. 드림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는 뭘까요?
1: 주성치의 소림 축구입니다.
2: 아!
1: 예. 아.
0: 멍멍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1: 그러니까요.
2: 요즘 중학생들 예. 좋아해요. 중학생
1: 맞습니다.
0: 정말요?
1: 네.
0: 아니, 이 영화 몇 년대 영화인데?
1: 이 영화를 알아요? 이 중학생들이
0: 아,
1: 일단?
2: 네. 맞죠, 제가 네. 축구 선생님이 얘기할 거다.
1: 네.
2: 무슨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소림 축구.
1: 소림 축구.
2: 다른 거
1: 와, 대박이네요.
0: 그렇게 말해요.
1: 네.
2: 소림 축구.
1: 와.
2: 너무 재밌대요.
1: 이게 개봉일이 2001년입니다.
2: 2001년?
1: 네네. 2001년. 네네네.
0: 중학생들 몇 년생인데?
1: 그러니까요. 네.
2: 지금 중학생들.
0: 뭐 15살 이럴 텐데.
1: 네.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개봉한 게 2001년이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들어왔습니다.
0: 네.
2: 와, 월드컵 때 나오냐고요?
1: 네, 딱 그때 들어왔습니다. 네.
2: 월드컵 영화네.
1: 월드컵 영화예요. 실제로 월드컵의 시즌에 맞춰서 개봉한 5월에 5월에 개봉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안 보신 분 없겠지만 이건 뭐 N차 관람 너무나 뭐 하기 좋은 작품이고 내용은 모두 다 아시죠? 소림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성치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어디서 뭘 시키면 그냥 대충 그 일을 맡아서 그냥 하고 늘 뭐 여기저기서 한 대 맞고 저기 가서 한 대씩 맞고 하면서 구박을 받는 인물이 궁지에 몰리다가 축구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데 하고 본인이 이제 소림사에서 있던 형님 동생들을 다 모아서 축구팀을 결성하게 되고 이 팀이 첫 경기에서는 박살이 납니다. 예, 너무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분들이 소림사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본인의 기량을 하나도 펼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각성을 하게 되는 순간에 본인의 장기인 자세로 각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 무술에 예, 무술을 연마했던 네. 그 자세로 네. 모두가 일종의 약간 불상을 닮은 그런 자세들로 네. 각성을 합니다.
0: 한 다리를 들고
1: 네. 뭐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거나 아, 땅을 가리키거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0: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각성을 하고부터는 무패 행진을 또 하게 되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불꽃슛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0: 그 자세에서
1: 네, 네. 그리고 배에 공을 붙이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거미손처럼 골키퍼인 사람은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국은 이제 주성치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소룡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요. 여러 작품에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 이소룡은 조금 더 커요. 키가 크고 예 이소룡이 키가 좀 더 크고 또 팔다리가 길고 카리스마가 훨씬 더 이소룡 쪽이 높아서 네. 그걸 흉내내는 주성치는 희화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화화되지 않는 무협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 전작에서 그 정통 액션 무술을 이소룡처럼 하고 싶어서 했으나 사람들이 다 본인을 코믹 배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스포츠에 집어넣으면 웃지 않겠지. 그리고 웃음 요소는 별도로 아예 네네. 웃음 코드를 따로 넣어주고
2: 네.
1: 액션은 액션 자체로 멋있게 보이도록 하자가 네. 목표였대요. 네, 성공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0: 첫 번째 단독 연출작이라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G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네. 네. 이소룡의 액션과 소림 액션을 그대로 화면에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CG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예, 그걸 해낸 그런 첫 번째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런 장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차별만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
1: 본인의 길을 걷게 네. 되는 거죠.
0: 본인의
1: 네.
0: 길도 걷게 됐고 관객도 거기에 호응하게 되고 네. 납득이 됐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액션 장면들뿐만 아니라 코믹 장면이 되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성치는 영화를 찍을 때 애드립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0: 정말요?
1: 네. 어떤 코믹적인 대사도 80번에서 100번 가량 연습을 시킨대요. 티키타카를 계속 연습을 시킨 다음에
0: 네. 진짜 많이 들어가는 말인데요.
1: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성치의 연출은 아예 애드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80번을 찍으면 80가지의 연출 요청이 있는 거예요.
0: 이렇게 해봐.
1: 이렇게 해봐. 그리고 배우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그 유리병으로 머리를 깨는 장면이 있어요.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 형은 대머리인 그 친구 중에 형이 있죠. 소림사 출신의 철교장이라고 하나? 이렇게 절대 칠두공. 예.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병은 계속 깨요. 근데 80번을 깼대요. 이 영화 테이크 그 설탕 맥주병으로 80번을 깼는데 결국은 80번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머리가 깨졌대요. 피부가. 예. 아무리 설탕 예, 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이제 80번쯤 되니까 연출 쪽에서도 배우 쪽에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가 날 때까지 나는 하겠다.
0: 오케이가 생긴 거예요.
1: 예, 예. 네,
0: 이렇게까지 했는데.
1: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웃는 그 절대로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권법을 쓰는 사람의 병으로 머리 내리치는 장면을 우리 웃으면서 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이크에 공을 들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오맹달 얘기했잖아요. 오맹달과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0: 아, 정말요?
1: 네, 이 이후에 주성치와 오맹달은 결별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 함께한 작품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그 주성치 오맹달 작품은 이전에 다 찍어 놓은 작품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매니저로 나옵니다.
2: 그죠?
1: 네, 다리에 절면서.
2: 그죠?
1: 네, 그치. 맞습니다. 네,
2: 형 나가 있어. 그
1: 네, 맞습니다.
0: 아니, 네. 저는 남자들이 얼마나 이 주성치 오맹달을 좋아했으면 그 은중과 상인이라는 드라마에
1: 네.
0: PC 통신할 때 네. 자신의 아이디를 오맹달로.
1: 아, 그래요?
0: 네.
1: 야.
0: 네.
2: 이름들이 네.
1: 있어요.
0: 오맹달이요.
2: 네. 그 형님은 어떻게 보면 조연인데
1: 그렇죠.
2: 오 감초 역할이
1: 네.
0: 주성치가 이제 오맹달로
2: 대단하시다.
1: 아 진짜.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 주성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이 영화에서는 남자상치 주성치는 절대적인 인물이었나?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절대적인 영향을 네. 미친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소룡 얘기도 하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건희쌤은 성룡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액션 그 영화 히어로들 가운데 가장 친근한 느낌?
2: 맞아요.
1: 나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예를 들면 이소룡이나 성룡은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네 주성치의 어떤 모습은 저건 내 모습인데
0: 찌질한 거?
1: 네.
0: 남대 이런 느낌?
1: 네. 심지어는 이제 얼마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걸 내가 좋다고 말하기 굉장히 내놓기 민망한 그런 작품이 많아요. 주성치 작품에는 침을 뱉어가면서 싸우거나 네 서로 뺨을 때리는 장면인데 네 저걸 거꾸로 쏘고 칼을 던졌는데 나한테 꽂히고 네
2: 네
1: 네
0: 네
1: 미치겠는 거예요. 아.
2: 그러니까 남자 놀이네.
1: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2: 남자에 대해 할 말은
1: 네. 네.
0: 네.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오빠 보고
1: 네.
0: 오빠랑 남동생 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 거예요.
1: 아.
0: 근데 이제 여자들은 좀 저는 이소룡을 정말 좋아해요.
1: 거 봐요. 저 카리스마.
0: 그 네. 그 여자를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여자는
1: 따라할 수가 없죠. 네.
0: 동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사의 아픔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죽음만 너무 막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서
1: 정말 영화적이죠. 네.
0: 너무 드라마틱한 이런 죽음만 맞아야 또 슬픔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이소룡은 그런 좀
2: 여성
1: 네.
0: 성룡은 그냥 진짜 아저씨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1: 그렇죠.
0: 네. 주성치는 정말 B급 C급의
1: 네.
0: 찌질한 내 동생 같고 우리 오빠 같고 맨날 네. 따라하니까
1: 맞아요.
0: 따라하니까.
1: 네.
2: 홍콩 배우지만 한국 사람 같아요.
1: 네. 맞아요.
2: 너무 정갈하게
1: 너무 너무
2: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정말로.
0: 반에 하나 있을 것 같은.
1: 네.
0: 그런 어떤 그 세 사람은 좀 여성 팬들한테는 그렇게 좀 나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 형 체형이 딱 그 추리링이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간 너무 좋아했나 봐요.
2: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입은 것 같아요.
1: 네네네. 그 이후 작품에도 계속 그런 식의 오마주를 또 많이 합니다. 예. 네.
0: 그러면 저도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1: 아, 네.
0: 14살, 11살 사이. 싸움이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대학
1: 네, 쌍절곤.
0: 쌍절곤. 예.
1: 예.
0: 그거.
1: 예.
0: 그래서 저도 그걸 이렇게 한번 돌려보.
1: 아, 돌려보 머리 탁 맞고.
0: 예.
1: 아! 팔꿈치 맞고 무릎 때리고 자기 무릎 까고.
0: 근데 진짜 그거 영화
1: 보셨어요?
2: 쌍절곤.
1: 저 잘 돌려. 예. 그럼 두 손으로 합니까? 두 손으로 하나씩.
2: 저는 한 손으로 예. 하는 거.
1: 한 손으로. 아,
2: 뭔가 예. 뿌리는 것 같고,
1: 예.
2: 한 손으로 해야지. 네, 예.
1: 야, 예, 정말로, 예.
0: 권희 씨는 얼마나 하셨어요?
1: 아, 저는 이 권희 씨 앞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때는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거,
0: 그렇죠.
1: 이 종류가 좀 있고,
2: 나무로
1: 된 거. 그 나무와 나무는 쇠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2: 맞아요.
1: 그거 한 대씩 맞으면 정말 아파요. 정말 누가 세게 때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나무의 토막이 작을수록 묵직할수록 훨씬 더 이게 세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봉이 길고 약간 나중에는 이게 여기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긴 막대에 검정 테이프를 감아서 예. 네. 가볍지만 파괴적인.
0: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1: 네, 본인 스스로 제작도 많이들 하기도 했고, 네.
2: 넣고 다니고,
1: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가벼운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알루미늄으로 했고, 누구는 뭐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그 정말 무겁거든요. 아니, 쇠로 된 수도 파이프요.
0: 아...
1: 쇠로 된 파이프. 그 정말 무거운데 그 테이프 감아가지고.
0: 아, 그러면. 예. 네.
1: 아,
0: 가방에서 다 쌍절곤
1: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 패싸움을 해본 경험이 많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흔했거든요.
2: 저도.
1: 저희 때는
0: 예.
1: 아 정말로? 예. 와 그러면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진짜.
2: 네.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1: 예.
2: 끝났어.
0: 안 맞았겠네요.
1: 아 미치겠다.
2: 했는데
1: 네.
2: 제가 도착하면 이제
1: 네. 진짜 아
2: 항상 그 경기 속에 있었지만 네 전 네
1: 아 네, 정말 부끄러운 추억이에요.
2: 부끄러웠습니다.
1: 네. 아 진짜
2: 내용을 몰라.
1: 예예 왜 싸우는지 몰라. 예
0: 왜 싸우고 이때 그럼 가잖아요.
1: 네. 네. 아, 저는 첫 번째 주성치가 네. 각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벽에다가 볼을 아. 차는 장면이 있거든요. 벽에다가.
2: 캔.
1: 예, 캔을 차는데. 아니요. 그거를 나중에 발견해요. 나중에 한번 빵! 했는데, 네. 못 찾아요. 이걸 못 찾아요. 어디가 찍냐고 그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에피소드인데, 나중에 그, 요 앵글로 슉 들어가면 벽에 꽂혀있는 캔이 나옵니다. 네. 예, 네, 쫙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2: 공방 차고 다시 돌아오고.
1: 네, 그 장면 너무 멋있고.
0: 아,
1: 네.
2: 많이 따라했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0: 예,
1: 상대 쪽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2: 네, 저 많이 따라했어요.
1: 정말.
0: 아, 소리치고 저도 이렇게 보면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은
1: 네.
0: 것 같아요,
1: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많이 봤는데요.
0: 볼
1: 때마다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0: 예. 10번 이상?
1: 아마도 10번은 뭐 기본. 예.
0: 거의 10번.
1: 네.
2: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가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자오웨이가 이 삭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네네네 삭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촬영이 거절됐습니다. 지연됐습니다. 네. 그래서 타협을 한 게 가발이었습니다.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주성치랑. 네.
2: 그 얘기 들었어요.
1: 네. 그 주성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근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연출할 때는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2: 그래서 네. 그 머리 깎았을 때 뒷장구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2: 가발 쓴
1: 맞습니다.

0: 함께 축구 영화
1: 아.
0: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제 차례네요.
2: 네.
0: 저는 2010년도 역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1: 아.
0: 맨발의 기복이가 아닌 맨발의 꿈 가지고 왔습니다.
2: 맨발의
1: 피와 피!
2: 네.
0: 그 기복이가
1: 아, 기복이
0: 아니고
1: 아닌가요?
0: 맨발의 꿈. 그러니까 이것도 실화인데요.
2: 네.
0: 동티모르.
1: 아, 저.
0: 동티모르 그 소년들을 축구를 가르쳐서
2: 네.
0: 우리나라의 그 유소년 축구대표팀 감독이 실제 유소년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에
2: 네.
0: 출전시켜서 우승까지 이루게 만든
2: 네.
0: 감동적인
2: 와.
0: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근데 여기서 이제 박희순 배우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2: 네.
0: 진짜 그 박희순 배우의 그 특유의 아시죠?
2: 네.
0: 깐족거림과 짜증과 그 대사 맛깔나게 치는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원래 박희순 배우를 세븐데이즈 때 보고 좋아했어요.
2: 아,
0: 김윤진하고 만든
2: 네.
0: 스릴러
2: 스릴러
0: 영화.
2: 영화.
0: 양조연상을 받습니다.
1: 그
2: 네.
1: 영화
0: 예,
1: 좋아합니다.
0: 저도 되게 좋아. 반전도 너무 멋있었고,
1: 그쵸.
0: 영화도 워낙 이야기도 좋고, 연기도 좋았고, 연출까지, 그러면서 반전까지 완벽한 우리나라의 스릴러 영화 중에 아주 수작이라고
2: 수작이죠.
0: 생각해요, 저는.
2: 네.
0: 다섯 손가락 안에 들정도 수작이라는 영화. 이제
1: 맞습니다.
0: 거기서 박희순의 연기가 정말
2: 인상적이었죠. 정말.
0: 발동이었어요.
2: 예.
0: 예. 그때부터 박희순 배우를 좋아해서 이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라 생각하면 거의 믿고 보는
2: 믿고
1: 아,
2: 보는.
0: 예, 그래서
1: 그렇구나.
0: 최근작 어쩔 수가 없다까지 마이네임에서는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때 마이네임에서 마이네임이라는
1: 그 형님의 목소리 특유의 그 목소리가
2: 네.
1: 너무
0: 아주
1: 좋아요.
0: 독특한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2: 맞아요.
1: 거친데 따뜻해.
2: 네.
0: 딕션도 독특하고.
1: 맞습니다.
0: 맞아요. 거친데 따뜻해요.
2: 네.
0: 그래서 마이네임에서는 무슨 반응까지 나왔는데 내가 40대 아저씨한테 반할 줄 몰랐다. 라는 평가까지 나와서
2: 네.
0: 여성 팬들이 마이네임을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네,
2: 대단합니다.
1: 40대.
2: 네.
1: 같은 40대여서
0: 근데
1: 부럽습니다.
0: 40대 되게 찍었으니까 네,
2: 아,
0: 지금도
2: 진짜
0: 50대
2: 웃긴다.
0: 중반이 됐고요.
2: 네.
0: 근데 어쩔 수가 없다까지 야, 박희순 연기는 역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 좋죠.
0: 여기에서도 역시 아주 멋진 연기를 펼칩니다.
2: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망하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동티모르가 이제 막
2: 네.
0: 독립을 했으니까
2: 네.
0: 뭔가 이제 막 길도 깔고 막 집도 짓고 이러니까
2: 네.
0: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해서 동티모르로 갔는데
2: 네.
0: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제 대사관 직원이 알려져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라 여기는 아무것도 할거 없다
2: 네.
0: 돈벌 생각 할 필요 하지 마라 꿈 깨라 해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연히 그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하는 모습을
2: 그때
0: 보고는
2: 보면서
0: 아 이거다라고
2: 네.
0: 해서 축구 샵을 차립니다.
2: 네.
0: 돈 벌려고.
1: 맞아요.
0: 축구화를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2: 네.
0: 축구 입고는 언제나 바람이 빠지고
2: 네.
0: 축구화는 언제든 해지니
2: 네.
0: 이건 무조건 된 사업이다.
2: 예, 망할 수가
0: 망할
2: 없다고.
0: 수가 없다.
2: 네.
0: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웬걸 파리만 난리죠. 왜? 그 사람들은 너무나
2: 돈이
1: 돈이
2: 없어요.
1: 없어요.
2: 네.
0: 축구화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안 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마디로 할부로 끊어주는데요.
2: 네.
0: 원데이
2: 원
0: 타임
2: 달러,
0: 원
2: 원
0: 달러.
2: 달러.
1: 맞아,
2: 네.
1: 맞아, 맞아.
0: 원데이 원 타임 원 달러.
2: 네.
0: 하루에 1달러씩 가져와라. 근데 할부로 내가 이걸
2: 네.
0: 끊어주니 니네는 이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의 형이
2: 네.
0: 왜너 애들
2: 동네
0: 아버지 동네
2: 삥뜨도.
0: 삥 뜨냐 축구화를 뭐 믿기로 해서 삥 뜨냐 라고 하면서 운동장을 못 쓰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냐도 나 그게 아니라
2: 네.
0: 축구 맨발로 하다가는 다친다. 축구화를 제대로 신고 해야 제대로 된 축구를 할수 있는데 네가 무슨 내가 사기 쳤다고 하냐? 니네 팀 애들하고 우리 팀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거는데 그 내기에 돼지 한 마리도 걸고
2: 네.
0: 네
2: 돼지내기,
0: 시합을 합니다.
2: 돼지내기.
0: 네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깨지죠. 여기서
2: 깨지죠. 예.
0: 완전히 깨지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하는데 아이들이
2: 네.
0: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2: 거기다 또 에이스를 한명 영입해요.
0: 네.
2: 예.
0: 투아.
2: 예.
0: 예.
2: 에이스를 한 명을
0: 예.
2: 영입해가지고,
0: 예.
2: 야라라라라라라,
0: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1타로를 못 치니까
2: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받아주세요. 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요.
2: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내전 역시 네. 내전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독립에 반대하는 이 민병대와
2: 네.
0: 독립을 했는데 꿈꾸는 이,
2: 네.
0: 이 사람들 간의 내전이 발생해서 또 막 피해를 보고
2: 그렇죠.
0: 그런 와중에 와중에도 아이들은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해서 가지 말라고.
2: 네.
0: 이 떠나려고 하는 이 코치를 붙잡습니다.
2: 네.
0: 박희순을 붙잡는 거죠. 그럼 이제 박희순도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2: 네.
0: 이 아이들이 꿈을 줘야겠구나. 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2: 네.
0: 왜냐하면 자신이 코치를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성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2: 네.
0: 아이들과 이제 연습을 해서.
2: 근데 네.
0: 동티모르 아이들이 체격이 너무 작아요.
2: 조금해요, 조금해요. 예.
0: 워낙 아직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2: 그렇죠.
0: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독립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체구도 되게 작고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막 그 체구 큰
2: 네.
0: 아이들하고 그 유소년 대회에 나가서
2: 네.
0: 겨루는 장면이 나오고.
2: 네. 일본에서.
0: 마지막
2: 네.
0: 결승전은 일본 팀하고 네. 싸웠는데 2대 0으로 치다가 3대 1로 역.

0: 명예사는 아니거든요, 박 교수님. 네.
1: 진짜.
2: 근데 그 대사를 네. 이현님이 먼저 한게 아니라는 생각.
1: 뭐 여러 군데서 나왔을 거예요. 네.
2: 안젤라 조이그 누나가 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또 조진웅 배우가 사기꾼으로
0: 네, 네
1: 나와요.
0: 네. 약간 신인 시절이었던 모양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 고창 선생님이 그때 네. 거절을 해가지고
1: 네, 뒤통수 탁 때리니까.
2: 이제 네.
1: 아,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다 연결되네요. 세계관이 연결되네요.
0: 네.
2: 이 형도 이제 축구의 맛을 알고 왜 그랬을까 생각.
1: 진짜.
0: 아,
1: 기가 막히죠. 네.
0: 통통하면서 되게 막 아주 인정받는 아저씨로서 네. 그 감초 역할을
1: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투덜대고 계속 말려요. 그러면 네. 도와줘요.
1: 계속 도와줘요.
0: 예. 네. 계속 도와줘요. 예. 네.
1: 그러면 대단합니다.
0: 막 이길 때 울고 이런 장면들. 예. 근데 박희순이 아니면 이 또 이 감독의 역할을 네. 누가 과연 살렸을까? 그러니까 대사가 보면요. 그 동팀으로 반 막 섞어 영어 섞어 한국말 섞어 그러면서 뭐 임마 이 새끼 저 새끼가 반이에요.
1: 네.
0: 그렇게 구성지게 잘 구사합니다.
1: 아.
2: 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또
0: 궁금하네요. 네.
1: 그걸 대사를 통으로 다 외웠대요. 네. 네. 대사를. 예. 네.
2: 그 원래 대사요?
1: 네, 원래 대사랍니다. 그게 네. 그게 애드립이 아니고 예. 네.
0: 동팀으로도 들어가고
1: 네, 네, 네.
0: 막 그 영어도 들어가고 막 이러지요.
1: 어마어마합니다.
2: 와, 너무 자연스럽고
0: 멋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1: 보니까 태투머, 태투머라고 하네요. 예, 태투머와 인도네시아어 영어가 섞인
0: 인도네시아에서
1: 독특한 소화 방식. 예.
0: 독립한 게 지금 동팀으로.
1: 그러니까요.
0: 포르투갈 지배도 받았고 인도네시아 지배를 받다가
1: 네.
0: 예. 99년도에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질타를 하니까
1: 네.
0: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면서 2001년도에 정식으로 독립국이 되거든요. 예.
1: 그래서 그 언어를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예. 박희순 배우가 실제 그 아이들과 거의 살다시피 했답니다. 살다시피.
0: 네. 찍을 때 실제로 그 동팀으로
1: 가서 100% 예. 그 로케이션.
0: 섭외해가지고 로케이션 찍었거든요.
2: 네. 진짜 아이들
1: 네. 배우가 아닙니다. 네네네.
0: 실제 동팀으로
2: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1: 너무 잘하죠. 네.
2: 애들 좀 울잖아.
1: 더군다나 그 주연 배우 두 명이었던 남자애는 실제 감독이 그 지도했던 아이들의 동생들이었답니다. 네. 네.
0: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네. 그 갈고 닦아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축구팀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요.
1: 네네네.
0: 그 감독이 또 아들이 여전히.
1: 그러니까 이게 열정의 대물림인 것 같아요. 네. 네.
0: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체능계는
1: 네.
0: DNA가 굉장히
1: 적용을
0: 많이 해서
1: 네.
0: 유전이 되는 경우가
1: 많아요. 네.
0: 선수들도 보면 선수들의 자녀들이
1: 네네네.
0: 뭐 이동국 선수의 딸
1: 그렇죠. 예, 예.
0: 그 영철 감독의 딸도 지금 여전히 그 도마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 식으로 이 DNA가 유전되는 게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죠. 유전과 환경이 그러니까, 몰빵인 거죠.
0: 그러니까
1: 이 가족으로
0: 그것만 봤으니
1: 예, 가족력으로
0: 예. 봤으니 당연히 환경도 만들어졌을 거고 네. DNA도 물려받고
1: 거기다가 최고에게 배운 거잖아요. 배우면서 그런 거잖아요.
2: 우리 아들이
1: 네.
2: 아빠 닮았나?
1: 아 뭐야?
2: 좀 연기를 잘해.
1: 아. 예.
2: 네. 장난을 치는데
1: 네.
2: 재치 있게 치더라고요.
1: 예.
2: 네. 재밌다. 그렇구나. 그런 게 좀 있구나.
1: 아.
2: 저런 그냥 속으로 그냥 바람이
1: 네.
2: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아이를 컸으면 좋겠다
0: 네.
2: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따님이 음악을
1: 아니 안 하는데요. 저희 딸은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그래요?
1: 예,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연기를 하고 싶어요?
1: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음악인가? 주말마다 연기 배우를
2: 하는 사람이 여기 잘해요.
1: 아, 그래요? 예.
0: 네.
1: 아. 그렇게 그건 그래요.
2: 능감 있게 잘 칠 줄 알기 때문에.
1: 저는 제가 일생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2: 아니. 연기 해본 적 있어요?
1: 없습니다. 없습니다.
0: 아,
1: 예.
0: 아니 근데 라디오 목소리 연기 많아요.
1: 아유.
2: 잘
1: 할아버지
2: 합격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이 맨발의 꿈도 역시 OTT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라.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묻혀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그 맨발로 축구하는 장면이라든가
0: 네, 네, 네.
1: 뭐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네. 발로 차면서 아, 축구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0: 부모님 세 돼지 오줌 뽀로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운동장이 예 정말로 네네네 그런 것들
1: 축구화가 있으면 뭐하냐 운동장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0: 맞습니다.
2: 축구화를 아낀다고 네. 안 신지 않아요, 애들이?
0: 안 신기도 하고요.
2: 그죠?
0: 네. 실제로 영화 찍을 때도 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요.
1: 네, 맞아요.
0: 이 동팀으로 해서. 네, 네.
1: 여전히
0: 감독이 누군지는 한번 찾아볼게요. 네.
1: 김태균 감독인가? 네. 유명한 감독은 아니더라고요.
0: 영화 감독은 김태균 감독. 네.
2: 와.
1: 그래서 여전히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 세력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네. 계속
0: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촬영을
2: 기록을 하고 싶었나
0: 봐요. 네.
2: 그래서 나
1: 그런 상황에서도
0: 네.
1: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계속 찍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2: 그쵸, 그런 영화가 나오면 진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내전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네. 뭔가 그렇게만 보지 않잖아요. 아, 그 되게
1: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아, 좋은 기록
1: 이
2: 같아요.
1: 실제 이 감독 이름은 김신환 감독인가?
0: 네네네. 박용하 배우가 후원을 시작을 해서 박희순 배우가 계속 후원을 해서 이어서 후원해서 제작이 됐대요.
1: 후에 네. 알고는
0: 네.
1: 배우가 있다는 걸 알고는 박희순 배우가 자기가 또 같으니까 후원을 계속
0: 제작 지원을 한 거죠. 네. 네.
2: 아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가.
0: 네네네네네.
2: 와
0: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네.
2: 이 대단한 작품 들고 오셨습니다.
0: 네.
1: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사실 축구영화를 제가 많이 안 봤더라고요. 네. 축구 좋아하지 않아서 뭐 소림 축구, 뭐 드림, 뭐 고리우레 여름.
0: 아, 네네네.
2: 오랜만에.
0: 근데 이 영화에 또 명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나라 그거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우리는 TV를 못 보니까 라디오로 목소리만
1: 아,
0: 들었어요. 권투 장면이 나오거든요. 권투 장면을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로 들으니까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여기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1: 듣는 거예요.
0: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걸 보고 그 누가 전화를 해줘요. 그걸 듣고 방송국에서 그걸 중계를 해줘요. 그걸로.
2: 나중에 왜 그랬던 경험이 있죠?
0: 있는 것 같죠.
2: 저 시골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TV가 언제 안
0: 하는데 목소리로 중계를 하는데 그게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아 보면은 짠합니다 진짜. 네. 8강 가죠.

네, 2월 3일 당신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갈절되는 순간이죠. 선거 최근 공익광고 보니까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아, 옥새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순간입니다. 아, 미리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아직 투표 전시라면 반드시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질풍가도 유정석의 목소리로 오늘은 놀자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린 노래가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아, 선곡성도 많이 시대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뿐이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아마 가장 많이 나온 노래 중에 하나인가 이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질풍가도. 이 노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0: 양탁의 찐이야. 이번 선거에 진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제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좀 생각도 안 나지만, 그 수많은 선거들을 통해서 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아, 일단 이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무입니다. 당신만이.
1: 눈부신 햇살이 비춰진데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아주 깔끔한 투정도 그보다 두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이란 일.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이었습니다. 김건모의 당신만이는 이소라의 프로포즈 버전이었고요. 아, 김건모나 신승훈 뭐 누가 뭐래도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열었던 가수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뭐 K-POP이 뭐 세계적인 추세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어쩌면 기초를 다듬은 세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나왔고 다양한 가수들이 활동했던 그리고 뭐 솔로 가수 뭐 듀엣 트리오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3인조 그리고 그룹 그다음에 댄스 가수라는 표현도 해서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활동했던 그 황금기 시절의 신호탄 같은 가수들이었죠. 신승훈, 김건모, 비스트, 픽션, 에이핑크, 노노노.

래피스트 픽션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순수히 예 따라가요. 따라가.

네, 플레이브 괜찮아 사랑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OST였죠. 베이비몬스터 춤 에스파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네, 에스파 레모네이드.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Baby Monster, 춤이었습니다. 조금 조용한 노래 들을까요? 김상민의 You, The Cross, Don't Cry.

더크로스, Don't Cry.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김상민의 이유였습니다. 한때 남자들의 목을 책임졌던 노래들이죠. 노래방에서 자랑스럽게 들어갔다가 이 노래 한 곡을

네, 아이오가의 갑자기 코르티스 레드 듣고 왔습니다. 6월 3일 투표일이죠.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그리고 선거의 중심이 됐던 적이 언제 했던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번 선거가 좀 그런 경우가 됐죠. 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여러 가지 후유증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그 기간에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비우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가 지지했던 그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처만 남거든요. 짜잔. 모두 다그 결과에 만족, 불만족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결과라고 믿고 그 결과에 같이 동참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 광화문 연가 이문세의 목소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목소리는?
1: 그 바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0: We need to think.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눈도 없고 뼈도 없고 말도 못하는 생물. 그런데 이 생물이 인간보다 훨씬 지구를 오래 지켜온 존재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지렁이 이야기인데요. 찰스 다윈은 말년에 지렁이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렁이만큼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생물은 드물다. 우리는 거대한 기술과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세상을 떠받치는 존재들은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흙속의 지렁이처럼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가는 작은 마을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지렁이 이야기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햇빛 연금 마을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의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는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A Big Yellow Taxi, 조니 미첼 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0: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식탁 위에 탄소 폭탄입니다. 여러분, 식사 메뉴 혹시 고르실 때 지구 온도까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 기후솔루션이 우리나라 육류 소비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국내 최초로 계산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고기 1kg이 지구에 남기는 탄소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죠.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닭고기보다 1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가 전체로 시선을 돌려보았을 때인데요. 2024년 우리가 소비한 고기가 품어낸 온실가스가 무려 5,694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5,694만 톤이라고 하면 좀 실감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단일 규모로서 우리나라의 최대 그 태안 발전소 배출량이 이것보다 2.6배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매일 고르는 행위가 사실은 석탄 발전소를 곳곳에 더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과를 이번에 발표해서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식단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육류 대신 지구를 식히는 식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이 거대한 탄소 발전소의 스위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먹는 공간이 아니라 내일의 지구를 선택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의 식탁에는 어떤 미래가 담겨 있나요? 네, 지구로 올리는 올드컵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면 6월 11일이죠. 전 세계인의 축제 2026년 북중미 올드컵이 개막이 되는데요. 이 화려한 축제의 그림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호기금 등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번 올드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세 나라가 분산해서 나눠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좀 더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선수단은 조별 리그 기간에만 무려 5,000km 이상을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미 대륙의 넓은 지형 탓에 사실은 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라는 현실인데요. 배출량은 무려 90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게 지난 월드컵 평균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국제축구연맹 FIFA죠. 여기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 주체 중의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내팽개쳤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화합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행위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탄소를 품어낸다면 사실 이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월드컵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축제의 방식, 이제는 조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5,000배 빠른 경고, 우리 식탁의 나비 효과. 5,000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류가 지난 9,000년 동안 해온 변홍사가 지금의 기후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소식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온난화 속도는 벼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5,0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벼가 견딜 수 있는 내열 한계를 지구 온도가 이미 앞질러 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무려 35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무너진다라는 건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주식을 잇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탁에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 1kg을 줄이는 나의 작은 행동이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거대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식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채소 위주의 식탁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도를 낮추고 쌀 농사를 지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내일의 지구 환경을 바꿔낼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진 다음 날 아침, 젖은 아스팔트 위를 뒹구는 수많은 지렁이 떼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누군가는 징그럽다고 하고 피하며, 누군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화단을 옮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흙을 일구는 생태계의 숨은 일꾼 지렁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지렁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 좀 징그럽고 피하고 싶은 하나의 동물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이 지렁이가 우리 생태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윤정승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먼저 요즘, 지렁이가 참 많이 보여요. 비가 온 뒤에.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왜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는 걸까요?
1: 네, 살기 위한 처절한 탈출입니다. 지렁이는 코가 아니라 얇은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흙 사이로 미세한 틈새에 물이 가득 차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익사를 면하려고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숨을 쉬러 나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방이 아스팔트로 막혀 있다면 길을 잃게 되겠죠.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아스팔트 온도가 급상승하고 결국 수분을 잃고 말라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0: 네, 지렁이는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그 틈새에 이제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땅 위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땅 위가 우리가 생각한 땅 위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이제 둘러싸였기 때문에 길을 잃고 거기에서 이제 햇볕에 의해서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결국은 말라 죽게 된 안타까운 이런 비극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징그러운 동물로만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지렁이는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좀더 우리가 지렁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네, 지렁이는 평생 땅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흙이 숨쉴수 있는 구멍과 빗물이 스며드는 촉촉한 물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터널들 덕분에 식물은 뿌리를 편안히 내리고 비가 많이 와도 땅이 물을 쑥쑥 흡수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든든하게 막아주지요. 또 낙엽 같은 유기물을 먹고 배설한 분변토에는 필수 영양소가 최대 11배나 꽉차 있어서 버려질 쓰레기가 최고급 천연 비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식물이 병을 이겨내도록 돕고 지렁이가 탄소를 땅속 깊이 가둬둔 덕분에 기후위기를 늦추는데도 큰 힘이 된답니다. 지렁이는 환경이 좋으면 최대 자기 몸무게만큼의 먹이를 먹어치우고 1헥타르당 연간 무려 50톤의 천연 비료를 뚝딱 만들어내니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성실한 일꾼이죠. 이렇듯 매일 아침 땅속으로 출근해 묵묵히 흙을 살려내는 지렁이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건강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지렁이라고 하면은 지렁이가 먹고 뱉어내는 것이 하나의 천연 비료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넘어서 홍수 피해로 도와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데 토양이 건강해야만이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잖아.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와, 이 헥타르당 연간 무려 50톤의 비료를 만들어낸다. 와, 이렇게 귀중한 우리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동물인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친구들은 지렁이 더러워 무서워 하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길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지렁이들은 굉장히 우리 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진화론의 창시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찰스 네. 다와인이 이 지렁이를 평생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계기는 아주 소박한 삼촌네 정원 아들이었어요. 비그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다윈이 어느 날 외삼촌인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외삼촌이 몇 년 전에 재와 석회를 밭에 뿌려뒀던 곳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지렁이가 올려놓은 흙이 쌓여서 재와 석회가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다윈은 그걸 보고 지렁이가 이렇게 흙을 뒤집어 놓는다고? 라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거의 평생에 걸쳐 지렁이를 연구했고 마지막 편지들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 지렁이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윈이 지렁이 연구를 시작하던 19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를 해충으로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했는데 다윈 혼자 이 녀석들이 땅을 살리고 있다 고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1881년에 낸 지렁이 책은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도 안 돼서 8,500부가 팔렸습니다. 진화론 책이랑 맞먹는 판매량이었으니까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0: 네, 찰스 다윈의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해충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 아주 고마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지렁이가 또 우리 기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1: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사실 굉장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이에요. 특히 흙의 온도와 습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지렁이는 비가 오면 땅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흙길이나 숲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많아졌습니다. 지렁이가 올라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뜨거운 도로나 보도블록 위에서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기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길어진 폭염, 심한 가뭄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많아졌잖아요. 폭우가 오면 땅속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렁이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고 이후 뜨거우면 지면이나 자동차, 사람들 발길 때문에 죽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또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면 토양 자체가 점점 메말라서 지렁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길을 위해서 죽어있는 지렁이들은 단순한 벌레의 죽음이라기보다 토양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토양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삶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제 지렁이가 사라진 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완전히 지렁이가 사라진다?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네, 흙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니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금방 가뭄이 듭니다. 영양분이 순환되지 않아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고 맙니다.
0: 네, 아까 그 지렁이의 역할을 말씀해 주실 때 홍수 피해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 흡수를 저장을 하우스에서 저장해 주고 그다음에 천연 비료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사라진다면 땅은 그냥 살아있지 않는 죽은 땅이 돼서 결국 우리 인간의 먹이, 식탁과도 연관이 되고 우리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키우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부에서도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꼭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마을은 이 반갑지 않는 손님을 황금알을 낳아준 거위로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햇빛연금마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서봉마을 주민협의회 엄성복 사무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 길 오셨죠?
1: 멀진 않고요.
0: 네.
1: 20, 30분이면 도착합니다.
0: 네. 지금 서봉마을에서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를 좀 더 간단하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현재 저는 서봉마을에서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봉마을 주민협의회 그리고 유한회사 완주군 서봉마을에너지 그리고 서봉마을 협동조합 이 세 개 기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요즘은 햇빛소득마을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0: 네. 사실은 서봉마을 주민협의회의 사무장님이시지만 그 전에 이력이 굉장하시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시청에서도 관계된 일을 하셨던 경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봉마을 주민협의회에 오늘 말씀해 주실 햇빛연금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서봉마을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그 서봉마을은 완주군 고산면 면 소재지에서 좀 상당히 가까운 붙어있는 이런 마을이고요. 저희 마을에는 참고로 고산 고등학교가 있고 저희 마을은 대략 한 5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40%는 원주민이고 나머지 60%는 귀촌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귀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0: 아, 고산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 대충 제가 어디 있는지 서봉마을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한 40%, 귀촌하신 분 60%면 사실은 원주민보다는 귀촌 인구가 꽤 많네요.
1: 네네네.
0: 대부분 지금의 그 시골이라고 하죠.
1: 네네.
0: 대부분 귀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대부분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소멸 지역으로도 소멸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 귀촌 인구들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곳인데 아마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아마 요 지금 햇빛연금 마을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나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햇빛연금 마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그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제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서봉마을은 서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지금 좀 궁금해요.
1: 네네네. 그 원래 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이 서봉마을에 15년 전에
0: 네.
1: 전쯤에 지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진 지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년 전에, 완주군에서, 고산면 일대에 하수처리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0: 네.
1: 1일 700톤 처리 시설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400톤, 그러니까 700톤을 증설하는
0: 네.
1: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700톤 증설하는 거를 저희 서봉마을이 알게 됐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서봉마을이 주민들이 15년 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서봉마을에 들어서게 한 걸 못 막아가지고 너무 많이
0: 한이 되었죠.
1: 한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걸 이제 증설한다고 하니
0: 네.
1: 주민들이 격하게 이제 좀 반대를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0: 네. 두 배 정도 증설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 주민들과 사는 곳과 거의 얼마 정도 거리라고 하시죠?
1: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0: 네.
1: 한 7, 80m 이 정도
0: 에이.
1: 떨어져 있어서
0: 네.
1: 대단히 마을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런 현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께서는 격노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그 거주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화가 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완주군과 협의를 잘 해서 이 하수종합 처리를 들어오게 하고, 또
1: 네네.
0: 거기에 따른 어떤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보상금이 한 25억 원 정도 되는데,
1: 네네.
0: 이 돈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1: 네네.
0: 그런 협의 과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1: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반대 운동을 주민들이 한참 열심히 할 때가, 8월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엄청 이제 무더운 날씨여가지고, 저희 마을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막 뙤약볕에서 포크레인을 막 막아서고, 이렇게 막 극한 이제 싸움이, 투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0: 네.
1: 이제 저희,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 이제 그 지도부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0: 네.
1: 나겠다. 혹시 이 싸움을 하다가 마을 주민들 분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라 쓰러진다든지
0: 네.
1: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완주군도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저희 서복 마을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0: 네.
1: 이제 논의하다가 저희 마을에서 완주군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0: 네.
1: 제안을 하냐면 우리 서복마을에서 전문가, 환경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하고, 완주군에서도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하고, 그리고 지역의 군의원,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0: 네.
1: 그리고 이 공동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완주군이나 서복마을이나 무조건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완주군에 제안을 했고요.
0: 네, 그 제안 혹시 공동조사위원회의 제안은 상국장님 하신 건가요?
1: 아니,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그, 투쟁을 이제 이끌고 있었던,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저희가 완주군에 제안을 했고, 완주군에서 한 일주일, 저희가 제안한 한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뭔가 이 관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뭔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공동조사위원회가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그 이제 활동의 결과물로 총 11개항을 저희한테 완주군과 서복마을에 권고를 했고, 그 11개항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보니 주민 지원 기금 20억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 항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는 뜻하지 않은 20억을 받게 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0: 정말 이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그 활동해 주신 분들의 어떤 슬기의 지혜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1: 네네네.
0: 않고 계속 우리가 뙤약볕에서 밖에 나와서 또 투쟁, 항쟁 뭐 이런 것들로 아마 이어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갈등은 좀더 증폭이 됐을 텐데,
1: 그렇죠.
0: 또그 조정위원회, 공동조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혐오시설 처리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주변에 어떤 세울 때 주민들과 충분히 미리 공지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무대뽀라고 해야 되나요?
1: 네네네.
0: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1: 네.
0: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되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소통도 잘안 되고 하다 보면 서로 계속 그런 갈등이, 이게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그 비용도 들지만
1: 맞습니다.
0: 그외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1: 네네네.
0: 그래서 다행히 또 공동조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더 피해가 없게 좋은 어떤 결론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억이라는 돈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활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온 거잖아. 다른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어떤 단계들이 거쳐야 되고, 또 부지 선정에서라든지 설치 완료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1: 그러니까 이제 먼저 좀 태양광 설치 이전에
0: 네.
1: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자
0: 네.
1: 이 결정하는 좀 과정이
0: 아,
1: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20억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 마을을 아끼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돈이 잘못 들어오면
0: 네.
1: 오히려 돈 때문에 마을에 분란이 생긴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20억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0: 네.
1: 어떻게 쓸 건가를 저희들이 이제 20억 중에 1,000만 원을
0: 네.
1: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0: 네.
1: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하고 몇 차례 원탁회의도 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또어이그 주민 지원기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했던 다양한 마을들을
0: 네.
1: 저희가 조사해서 그중에 이제 여러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뭔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저희 주민들이 그때 참여했던 전체 주민들의 거의 한 99.9%, 거의 100%의 지지를 받아서
0: 네.
1: 태양광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99.9%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설치를 해놓고 관리만 잘하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델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아주
0: 네.
1: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20억을 한 번에 이제 썼을 경우에는 이
0: 네.
1: 결정을 잘못하면, 예를 들면 이제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을 주민들이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수입 들어온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지혜를
0: 네.
1: 모으면 되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1년 써봤는데, 우리 잘못 썼네? 그럼 이제 다음 년도는 또 바꿔서 더잘 쓰면 되니까
0: 네. 네.
1: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저희 주민들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0: 네.
1: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서복마을에 그 햇빛 연금 마을을 좀 모델을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99.9%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해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자라는 의견을 합의했을 텐데, 그래도 의견 차이나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0: 네.
1: 20억을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받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0: 네.
1: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한 50%는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를 했고
0: 네.
1: 한 30%는 관망. 뭐 이렇게
0: 잘,
1: 쉽게 얘기하면
0: 저놈들이 잘하고 있나?
1: 그리고 20% 정도는
0: 네.
1: 잘하나 보자, 니네. 약간 이제
0: 네네네네.
1: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저희들이 이 20억을 좀더 합리적으로 잘 쓰면서 그 관망하시는 분들 또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복마을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0: 네.
1: 자치 규약을 만들었고 이
0: 네.
1: 자치 규약에는 우리 그 공공하수처리장 반대 운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0: 네.
1: 상관없이
0: 네.
1: 저희 마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0: 네.
1: 20억의 이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나온 수익을 혜택을 보도록 하는 아무튼 그 규약을
0: 네.
1: 만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태양광 그 발전사업을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부지 선정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실제 20억을 저희가 받기로 한 시점부터 완공까지는 거의 한 5년이 걸렸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0: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1: 지금 저희가 발전한 시설 용량은 975kW
0: 네.
1: 용량이고, 그러니까 1메가가 좀안 되는 이
0: 네.
1: 정도 용량이고, 그 정도로 이제 큰 용량이다 보니까 부지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매입하려고 한 부지가 있었는데
0: 네.
1: 중간에 이제 그 저희가 임야다 보니까 임야 태양광을 설치해서 뭐그 산사태 뭐 사례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화가 됐어요, 중간에.
0: 맞아요. 예, 네네, 예, 기억나요.
1: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지에 못하게 되고.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주군에 대체 부지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제 그 마을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네. 부지를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부지를 찾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처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에 맡기면 저희 네. 마을이 엄청 편한데
0: 네.
1: 행정은 행정 절차상 그렇게 안 하고
0: 네.
1: 설계 용역 따로 주고
0: 네.
1: 또 토목공사 따로 주고 전기공사 따로 발주하고 또 태양광 시설 발주 따로 하고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사하는 업체가 막 4개 5개 업체이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이런 네.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네. 이런 것도 좀 간소화될 필요는 있겠나요? 그 이제 행정적인 문제이긴 한데.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1: 네.
0: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수익 규모가 나오는 거죠?
1: 네네. 지금 수익이 나오고
0: 발생하고
1: 있어요.
0: 있죠.
1: 네네네.
0: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저희가 지금 네. 발전을 시작한 건 2024년 7월부터
0: 네. 네,
1: 발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 네,
1: 1년간 저희가
0: 네. 네,
1: 총 수입이 봤을 때는 1억 5,800만 원, 약
0: 네.
1: 한 1억 6천 정도
0: 네. 네,
1: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이 1억 6천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각각 주민들이 아까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온 기촌인들도 있는데
1: 네네.
0: 다 그것을 현금으로 나눠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그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1: 저희가 그 돈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0: 네.
1: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기 한 1년 전쯤에
0: 네.
1: 우리 기금 사용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공공성. 그래서
0: 네.
1: 개인한테 배당을 하기보다는 마을의 공공의 사업에 돈을 쓰자.
0: 네.
1: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1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0: 네.
1: 마을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0: 복지관. 아, 네, 원래 없었어서요?
1: 네, 지금 마을 복지관이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경로여가는 있는데
0: 네.
1: 뭐 마을 복지관이 별도로 없어서
0: 네.
1: 지금 이제 1층에는 식당 겸 카페 역할을 할 수 있는
0: 네.
1: 하고 2층에는 도서관 형태를 띈 뭐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공간
0: 네.
1: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복지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정성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이 기금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고 모든 주민들에게
0: 네.
1: 공정하게 써야 된다.
0: 네.
1: 이런 이제 공정성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0: 네.
1: 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월
0: 네.
1: 우리로 기면 현금 출납부 통장에 현금을 매월 공개를 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5월 말이 이제 6월 초가 되면
0: 네.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
0: 네. 네,
1: 돈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0: 네.
1: 회원 전체들의 그 카톡방에 이제
0: 네.
1: 저희가 공지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돈이든 뭐 저희 이제 이사회 회의든 모든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0: 네.
1: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회도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총회를 1년에 한두 번씩 더 해요. 그러니까
0: 네.
1: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총회를 불러가지고
0: 네.
1: 결정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아무튼 뭐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0: 네.
1: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배려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0: 네.
1: 거고 두 번째가 지속가능성, 미래성의 원칙이에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수입의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0: 아, 네. 네.
1: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20년 후에 끝나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수입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0: 황금알을 낳고
1: 예, 예,
0: 이상.
1: 예, 더 이상 이제
0: 네.
1: 못 낳기 때문에
0: 네.
1: 그 50%는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복지관도 짓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0: 네.
1: 예, 이 사업이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0: 네.
1: 이렇게 지금 현재
0: 네.
1: 그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보니까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지속발전협의회 그 21가지의 그 핵심을 담은
1: 네네네네네.
0: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50%를 이제 복지, 서로를 위한 현금으로 이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지속 가능을 위해서 나머지 50%는 모아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제 또 태양광 발전을 또 20년 후에 또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0: 이제 또 여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원주민이 40%, 귀촌자가 60%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서복마을의 가구 수는 54가구이고 그리고
1: 네네네.
0: 인구 수는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어떻게 마을이 흘러가고 있는지 스토리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햇빛 연금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노령화되면서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어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뭐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는 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 햇빛 연금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이제 그 크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을 건설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0: 네.
1: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발전은 2024년 7월부터 했는데,
0: 네.
1: 저희가 경로회관에 점심을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귀촌한 사람들이 돈을 좀 출자를 해가지고, 2023년부터 점심을 미리
0: 네.
1: 지급을 해서,
0: 아, 그래요? 네.
1: 점심을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복지관을 지으면 모든 이제
0: 네.
1: 마을 주민들이 식사를
0: 네.
1: 할수 있는 이제 식당을 지금 만들려고 아무튼 계획 중이고, 또
0: 네.
1: 하나는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열심히 어르신들이 나서서 투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억이라는 기금을 받았는데,
0: 네.
1: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1년에 두세 분씩,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0: 네.
1: 저희가 그 공공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배당보다는
0: 네.
1: 가급적 마을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배려성의 원칙에서
0: 아, 네.
1: 어르신들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연금을 드리자 해서
0: 아, 네.
1: 경로연금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0: 아,
1: 네, 그래서
0: 네.
1: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월
0: 네.
1: 10만 원씩, 그래서
0: 아,
1: 1년에 120만 원 연금을 드리고 있고, 70세에서 74세까지는 저희가 이제 월 5만 원씩, 그래서 1년에 60만 원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이 한 35분 정도, 예, 연금을 현재 받고 계십니다.
0: 네. 여러 가지 배려성의 원칙,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요네 가지가 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갈등도 없을 거고, 같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런 점들을 아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아마 갈등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1: 아, 네네.
0: 네.
1: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0: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도 분위기도 별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과거에 어떤 뭐 예전 마을이야 이제 서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1: 네네네.
0: 알수 있을 정도 그런 것이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또 마을 공동체로 인해서 좀더 단합된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1: 네네. 아주 단합이 잘된 마을로,
0: 아,
1: 예,
0: 네.
1: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0: 네.
1: 뭐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어르신들의 점심을 위해서 귀촌한 사람들이 출자도 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도 어르신들이 되게, 예, 좋아졌고, 예전에 약간 이제 적대감,
0: 그런 거
1: 이란
0: 있어요.
1: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약간 귀촌한 사람들과 원주민들 간의 벽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한 30%는 관망하고 20%는 잘 되나 보자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금을 드리다 보니까 회의에도 엄청 잘 참여를 하시고, 약간 이제 관망이나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이제 이거 태양광 발전 진짜 돼가지고 나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되니까,
0: 그쵸.
1: 네, 상당히 이제 마을 일에 대해서
0: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1: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햇빛연금 마을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진정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이게 단순히 햇빛연금 마을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공공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좋은 점들,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가 사실은 이 보상금 이상인 어떤 혜택을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1: 그 우리 진행하신 진행자분님의 그 어떻게 보면 바램 이거를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들었는지 몰라도
0: 네.
1: 지금 현재 그 저희 마을하고
0: 네.
1: 그다음에 경기도 구양리에 그 구양리라고 하는 네. 마을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두 개 마을의 모델을 삼아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 올해 안에 네. 500개 이상의
0: 네.
1: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겠다.
0: 아,
1: 이렇게 해서
0: 네.
1: 지금 그 햇빛 소득 마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제 저희 마을도 신청을 했고 5월 31일까지 1차로 접수를 받고 있고
0: 네.
1: 7월 31일까지 2차 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저희 소복마을 같은 모델을 전국에 올해 500개 그리고 매년 5년간 500개 이상씩 아무튼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주요한 정책입니다.
0: 네. 지금 있는 그것 말고 별도의 햇볕소독 마을을 지금 소복마을에서 또 추진하겠다는 얘기신가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네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5년간이 소요가 됐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사례로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구양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어떤 행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드릴 수 있겠네요.
1: 지금 정부의 계획은
0: 네.
1: 햇빛소독마을에 선정이 되면
0: 네.
1: 6개월 안에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0: 와, 6개월이요? 네.
1: 그래서 이제 햇빛소독마을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는 자금을
0: 네.
1: 설치 비용의 85%를 저리로 지금
0: 네.
1: 현재는 연 2% 저리로 8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빌려주는 거죠. 쉽게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에 있는 공공 부지를 최대한 마을 마을 협동조합에 아주 저렴하게
0: 네,
1: 임대를 해 주겠다.
0: 네.
1: 이게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부지 마련에
0: 네.
1: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개통이
0: 네.
1: 없어요.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1: 송배전망이 좀 꽉 차가지고
0: 네.
1: 보낼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마을의 태양광, 마을 협동조합이 하는 태양광은 우선순위로
0: 네.
1: 무조건 송배전망을 설치를, 그러니까 확보를 해주겠다.
0: 네.
1: 그래서 전폭적으로 아무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그 시골에 있는 그 농가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을 해주는 두 가지의 효과.
1: 그렇죠.
0: 뭐 두 가지 효과 이상일 거라고 되는데.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많이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 측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또 반길 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자금이라든지 공공부지 임대라든지 어떤 그 개통 송배전망을 먼저 우선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외에 사무국장님께서 봤을 때 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1: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막상 그 마을의 현실에 들어가면
0: 네.
1: 지원을 해줘도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햇빛소득 마을 추진하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0: 네.
1: 그래서 마을에서 아 그러면 우리 마을이 진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도 햇빛 소득 마을 하고 싶다.
0: 네.
1: 햇빛 소득

0: 없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저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좀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1: 행정적인 지원센터가 지원이 돼 있어야만이 다른 어떤 설치 비용이라든지 공공부지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0: 네.
1: 그렇다면 서북마을에 지금 특별히 새롭게 준비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0: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이제 올해
1: 네.
0: 그 800kW 정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사업 계획을 냈고 햇빛소득 마을에.
1: 네.
0: 근데 햇빛소득 마을은 지금 현재 햇빛소득 마을 추진하는 그 계획은 한번 신청한 마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내후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1: 네.
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1메가가 있고, 이번 연도에 800km 정도,
1: 네.
0: 1메가가 좀못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마을은 매년 그래도 한 1메가 정도 되는 태양광을,
1: 네.
0: 장기적으로 5메가에서 10메가 정도, 할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서복마을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서복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이 젊은이들이 서복마을에 거주하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1: 네.
0: 이런 좀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 근데 유휴지 공간들이 충분히 있나요?
0: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고등학교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 설치 장소 중에 하나가 올해는, 고등학교 그 건물 옥상하고,
1: 네.
0: 그다음에 주차장, 이제 이런 곳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얼마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1: 네.
0: 뭐냐면, 마을 공동체에서 하면, 우리로 얘기해서 농업진흥구역, 이라고
1: 네.
0: 하는데, 농사를 원래 농사만 지도록 하는 이제 부지인데,
1: 네.
0: 일반인들은 설치를 할수 없고, 이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할 때만 그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1: 네.
0: 밑에는 농사를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지금
1: 아.
0: 법을 얼마 전에 개정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그 시행 기간, 시행령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영농형 태양광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그 부지가 그 농지가 있는 마을이라면 예 이런 그 햇빛소득 마을을 얼마든지 5메가든 10메가든 할
1: 네.
0: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뭐 산을 깎는다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자,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요.
0: 제가 이제 그 요즘 어르신들에게 저희
1: 네.
0: 어르신들 그리고 제가 햇빛소득 마을 그 설명을 하러 여러 마을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농촌 어르신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지 않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지 않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 햇빛소득 마을이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AI 시대의 그 밑에 그 저변을 보면 사실은 에너지 문제거든요.
1: 네.
0: AI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1: 그렇죠.
0: 다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1: 네.
0: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1: 네.
0: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농촌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앞으로 저는 기업도 올 거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요즘 계속 그 개인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송전 비용을
1: 네. 네.
0: 사실은 이 송전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1: 네.
0: 드는 비용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비용을 저희 지방 사람들이
1: 네.
0: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 그쵸. 사용하지 않는데.
0: 우리는 실제 송전 비용이
1: 네.
0: 불필요한데 그
1: 네.
0: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비용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전기요금을 송전 비용을 현실화해서 차등화해야 된다. 전기요금을
1: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
1: 합리적이죠.
0: 예,
1: 합리적이죠.
0: 합리적이다 이렇게
1: 네.
0: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농촌이 새로운 미래가 될수 있다. 그래서
1: 네.
0: 새로운 AI 시대에 새로운 농촌의 모델을
1: 네.
0: 저희 서복마을도 열심히 앞장서서 할 테니까
1: 네.
0: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0: 적극적으로 농촌에 관심을 앞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농촌이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등한시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농촌이 5차, 6차 산업을
0: 네네.
1: 먹여 살리는 하나의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하고 도시에서 소비했는데, 이제는 농촌에서 행산하고, 농촌에서 소비하는, 그래서
0: 네네.
1: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거
0: 네네.
1: 말씀해주신 그 송전비용 차등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엄승복 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께서도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1: 오늘 1부에서는 땅 속의 작은 생명체, 지렁이가 우리 생태계와 기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햇빛 연금 마을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지렁이가 건강한 땅을 만들고 햇빛이 깨끗한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구와 사람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구론 채식생활 저는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급소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유튜브 방송하실 때는, 들으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장미의 계절이었다면은 6월은 축구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6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7월 19일까지 한 달 이상 경기가 펼쳐집니다. 세계 축제가 열리는 거죠. 모두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3개국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국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A조에 속해서 예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경기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전은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와 경기를 하고요. 2차전은 6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3차전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북현대 소속으로 송범금 골키퍼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돼서 국위 선양을 하게 되는데요. 화이팅 송범금, 그 다음에 화이팅 김진규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리틀 야구팀의 소식, 우승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기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천 한국 유소년 야구 대회에서 우승, 그리고 양구 전국 국토 정중앙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한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주역들 입상자 두 명의 선수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유니폼 입었는데 아주 산뜻하네요. 특히 어머님이 유니폼 입으니까 더 멋있게 보이시는데요.
3: 감사합니다.
1: 그 야구 유니폼 이거 보셨어요? 입어 보셨어요?
3: 그냥 그
1: 처음 입어 보시는 거예요?
3: 네, 처음 입어봤어요. 사실
1: 사이즈가 크시니까 어린이 것이 아니라 코치님들 거 입으신 거 아니에요?
3: 아이들 겁니다.
1: 아, 그래요? 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 체격이 좋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서천 야구 대회 우수 선수상을 받은 한도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의젓합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4: 네?
1: 아빠가 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완주 유소년 야구단에서 뛰고 있는 4학년 한도윤입니다. 네. 포지션은 1루수를 맡고 있고 팀을 위해 항상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수비할 때 빠르게 움직이면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우수 선수상 상을 받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솔직히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제 이름이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1: 네.
4: 기분도 너무 좋았고 감독님, 부모님, 팀원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어요.
1: 네네. 네.
4: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네. 그 앞에 우수 선수상 받은 그 손에 글러브처럼 생긴 것이 그 트로피예요?
4: 네.
1: 본인 트로피.
4: 네.
1: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우승 메달 목에 차고 있는 거.
4: 네.
1: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에다 카메라 앞에다. 네. 우승 트로피, 우승 메달, 그다음에 개인의 우수 선수상 받은 트로피군요. 네. 그 옆에 또 큰 것은 우승 트로피인가요? 그 앞에 아버님 앞에 있는 거.
2: 네, 우승 트로피입니다.
1: 네. 그렇구나. 예, 멋진네요. 네, 좋습니다.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고 싶어요.
4: 처음에는 아빠랑 집 앞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1: 네.
4: 야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1: 네.
4: 공 던지고 받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1: 네.
4: 점점 야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4: 직접 야구를 해보니까
1: 네.
4: 더 재미있어서
1: 네.
4: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스릴 넘치는 주루 플레이를 가장 자신 있습니다.
1: 네.
4: 줄로 하면 다음 베이스를 노리려고 항상 집중하고 있고
1: 네.
4: 상대의 빈틈을 빠르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1: 네.
4: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줄루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 그 주루 플레이를 잘하려면은 상대 투수의 투구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4: 네.
1: 아, 그래. 그런 또 센스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4: 저는 같이 나와 있는 하준이랑 가장 친합니다. 연습도 같이 하고 힘든 훈련 때 서로 응원도 많이 해줍니다.
1: 네.
4: 경기할 때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옆에 있는 하준이는 유격수도 보고 투수도 보잖아요.
4: 네.
1: 우리 도윤이는 이루수를 보잖아요.
4: 네.
1: 피스톤 플레이. 유격수와 이루수가 아주 엄마 아빠 부부가처럼 아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러죠?
4: 네.
1: 알겠어요. 나중에 내가 또 하준이한테 물어볼게요.
4: 네.
1: 좋아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4: 네.
1: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할래요? 어려울 때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4: 실수에도 빨리 있고 다음 플레이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야구는 한 번의 실수보다 다음 플레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1: 네.
4: 또 팀원들이 같이 응원해주면 힘이 많이 나고 자신감도 다시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실수는 다음에 또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닝 얘기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면
4: 저는 LG 트윈스의 신민재 선수를 좋아합니다.
1: 네.
4: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네.
4: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1: 아, 네.
4: 특히 수비랑 주루 플레이를 볼 때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담고 싶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계시고 이제 코치님이 계시는데
4: 네.
1: 감독님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있겠죠. 무슨 경기 내용이나 또는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4: 감독님께서 끝까지 자신 있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1: 네.
4: 실수에도 주눅들지 말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라고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1: 알겠습니다. 자신을 가져라.
4: 네.
1: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4: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멋진 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또.
4: 실력도 중요하지만 예의 바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 야구 말고 그 공부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반장이나 뭐 대의원 같은 건 안 하나요?
4: 3학년 때 했어요.
1: 뭘 했어요?
4: 담임장이라고.
1: 그게 뭐예요?
4: 그냥 3학년 중에 반장.
1: 3학년 자기 반의 반장.
4: 네.
1: 아,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요?
4: 3학년 때요?
1: 아홉
4: 명이요.
1: 아홉 명이 반장. 그리 반장이에요. 아니, 어쩐지 말을 또릿또릿하게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야구도 잘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볼게 가서.
4: 네.
1: 네. 네 물 한잔 마시고. 여유가 만만해요. 자, 이번에는 양구 대비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양하준 선수를 만나봅니다. 하준이 잘 있었어요? 그동안?
4: 네.
1: 네, 좋아요.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왔죠?
4: 네.
1: 네, 좋아요. 엄마하고 자주 다니세요?
4: 네.
1: 어디를 많이 가세요? 백화점, 뭐 마트, 뭐 이런 데 다니나요?
2: 야구장.
1: 아, 야구장. 네. 야구장 다니 기본이고요. 좋습니다. 자, MVP 축하합니다. 상을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5: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기뻤어요.
1: 네.
5: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는데 엄청 뿌듯했고 함께 해준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고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1: 네.
5: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 MVP 상이 앞에 저 금색으로 된 거.
5: 네.
1: 그 MVP 트로피군요.
5: 네.
1: 그다음 목에 있는 것은 이제 우승 목걸.
5: 네.
1: 한번 보여드리고 카메라를 내다 보여. 좋아. 지금 그 우승 몇 번째 하는 거예요?
5: 우승이 저 있을 때 다섯 번째.
1: 아 그러니까 뭐 4학년인데 벌써 우승을 다섯 번씩이나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앞으로 5학년, 6학년 하면 그 팀은 뭐 아주 박물관 차려야 되겠네. 아이고 좋아요. 뭐 아니 뭐 트로피 한번 잡아보세요. 어머니 한번 주세요. 자 한번 딱 들고. 네, 카메라 앞에 딱 한번 우승, 좋아요. 좋은 추억 남기세요. 좋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대회의 그 최고의 플레이는, 어떨까요?
5: 제가 유격수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중견수인 응찬이 형이 타구를 처리해서 저에게 공을 던져줬고, 그 공을 잘 잡아서 2루에서 3루로 뛰는 주자를 아웃시켰어요.
1: 네.
5: 시합 전 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실전 경기에서 그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유격수 자리인데
5: 네.
1: 중견수의 형이 이제 에러를 범하니까 그 볼을 잡아가지고 2루 주자가 3루로 뛰니까 3루로 던져서 3루수가 태그아웃 시키는 그런 장면.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게 맞죠?
5: 네.
1: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정말 이거 넥스트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에러 범한 것을 바로 위기에서 찬스로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는 거.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야구를 왜 하게 됐어요? 하준이는?
5: 원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1학년 때 엄마가 야구를 해보자고 하셔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반으로 했는데 점점 야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선수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네, 이제 선수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5: 하트님? 네.
1: 네. 네. 어때요? 선수로서 본인이 한번 미래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선수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봤나요?
5: 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주류, 타격이 있는데 어느 분야가 제일 잘하는 분야예요?
5: 가장 자신 있는 건 수비고 주류 플레이도 언제든지 자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타격?
5: 타격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코치님이 타격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코치님이.
5: 네.
1: 네. 이제 감독님은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5: 네.
1: 네, 알겠습니다. 투수도 한다고 그랬죠? 누가 네. 하준이도 하고 우리 저 도윤이도 하나요? 투수를? 투수는 안 하고.
4: 가끔씩이요.
1: 가끔씩. 그러면 지금 하준이는 투수도 하고.
5: 네.
1: 네. 유격수도 하고.
5: 네.
1: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자, 팀 분위기 어때요? 우승도 막 벌써 두 번이나 했는데 올해.
5: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1: 네.
5: 형들이나 친구들과 서로 격려해주면서 매일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5: 그래서인지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들 하잖아요.
5: 네.
1: 어때요? 어느 부분이 힘들어요?
5: 평소에 잘하던 플레이가 안 될 때나 새로운 네. 것을 배워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야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겠죠?
5: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야구의 매력에 더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5: 매번 다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제가 판단한 플레이가 맞아떨어질 때 큰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더 신나고 재미있게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벌써 야구 맛을 안 해요.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자, 이 어머니나 아빠가 시합장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5: 네.
1: 거의 엄마든 아빠들 둘 중에 한 번은 매번 오시죠? 야구장에. 시합 있을 때.
5: 매번은 아니고 자주 오긴 합니다.
1: 그때 어때요? 엄마나 아빠가 오면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5: 부모님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야구를 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5: 그래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야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5: 지금까지 보령시 팀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순창대회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보령시 팀을 이겼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 아, 드디어 강팀을 꺾었다 이거죠?
5: 네. 네.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아주 자기 표현을 정확히 했어요. 이제 보령시 팀 만나면은 뭐 자신 있겠네.
5: 네.
1: 네, 좋아요. 아마 그 팀하고도 또 올해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재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5: 네. 네.
1: 앞으로 꼭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5: 메이저리그도 도전해보고 싶지만, 네. 저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유격수가 되고 싶어요.
1: 네.
5: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유격수가 될 수 있도록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학년 어린이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해본 게 처음이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선수. 자,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들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6분이 지났는데 20분.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2: 그럼 네.
1: 인터뷰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2: 네.
1: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똑똑한 남성 어린이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만족을 느끼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그 아버님이 이제 그 흐름만에 동네 야구 사회인 야구로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예.
1: 그런데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2: 처음에 저도 이제 이루수였습니다. 저도.
1: 아, 그러셨구나.
2: 예.
1: 네. 처음 시작했을 때 도윤이가 처음 네.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2: 처음에 이제 축구를 하다가요. 축구가 이제 축구 팀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회인 역을 하고 있으니까 캐치볼 하다가 이제 집 근처에 훈련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 알겠습니다. 재능이 있어 보인가요?
2: 제가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제 아들은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1: 아니요. 근데 야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보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 네. 재능 충분히 있고요. 네. 옆에 있는 하준이 친구도 두 분 다 재능이 있습니다.
1: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흐뭇해가지고 있는 거 봐요. 자, 아무튼 4학년답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 야구를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로서 지금 가는 과정을 밟고 있겠네요.
2: 네.
1: 어때요?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님.
2: 이게 초등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선수 되기 전에 이제 이제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2: 야구 선수라는 길이 이제 항상 즐겁고 이제 재밌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1: 네.
2: 근데 이제 초등학교 시작할 때부터 좀 지치지 않고 재밌게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학교 운동하고 이제 수업하고 병행하잖아요.
2: 네네.
1: 아빠 입장으로서 네. 학창시절을 겪어봤잖아요.
2: 네.
1: 어때요? 그걸 두 가지 하기에 잘 소화를 해나나 해야 하고 있나요?
2: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적인 문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운동 시간이 있고 공부 시간이 있어서 최대한 잘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네.
2: 이게 수업이나 운동은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어린 시절이지만은 체력 관리.
2: 네.
1: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
2: 가장 좋은 건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육류나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식단을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슬럼프 왔을 때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좀 보다는 좀 배려. 좀 기다려주는 거. 너무 다그치지 않고요. 그런 쪽으로 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 알겠습니다. 이제 대회 우승팀을 하면서 최우수 선수상 또는 MVP상 이런 상을 받으면 부모님으로서는 어떻게 아 내가 운동 참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을 느끼시나요?
2: 아 뿌듯하죠. 근데 제일 좋았을 때는 이제 개인상 받을 때도 분명 좋았지만 저희 4학년 친구들이 이제 우승했을 때가 저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1: 네,
2: 이제 그래서 이제 팀이 우승한 다음에 이제 개인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팀이 우승을 해서 이제 개인상 받은 도윤이가 그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죠 이제
1: 아들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다.
2: 아, 그렇죠.
1: 항상 네.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2: 그러니까 의젓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예, 예.
1: 아,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의젓해요.
2: 네.
1: 4학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의젓해서, 운동도 잘하고 자기 책임감 갖는 그런 것들이 의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어떤 선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2: 우선 요즘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야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이게 맞아요.
2: 같은 팀원 말고도 감독님, 다른 부모님들도 배려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하준 선수의 어머님 이혜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하준이가 야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3: 하준이가 우연치 않게 그 조카들과 장난감 캐치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능을 발견한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한 달 정도를 제가 막 권유를 해서 이제 야구 체험을 시켜서 이제 했었어요.
1: 네.
3: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단 유니폼 입은 모습이 너무 엄청 귀여웠고,
1: 그렇죠.
3: 예, 또 1학년 막내로 입단해서 또 팀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도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1: 알겠습니다. MVP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3: 네.
1: 기분이 어땠었는가요?
3: 아, 묵묵히 그 노력의 시간을 지켜본 부모로서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하준이가 그동안 얼만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 야구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어머님께서 보니까 키도 크시고 그 배구 선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3: 아,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했었어요.
1: 하셨군요. 네. 네네. 어쩐지 그 이 체격이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게 키나 또는 이게 어깨 넓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건 일반 여성이 아니구나. 체격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운동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아들을 봤을 때 어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요?
3: 제가 재능을 발견해줘서
5: 이 아이가
1: 네, 태권도도 하고
3: 물론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시켜봤는데 네 아주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3: 하준이가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고 힘들었을 때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준이가 지금 야구 선수가 꿈이기 때문에 이제 동료들을 좀 따뜻하게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야구 선수로서 필요한 그런 멋있는 야구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야구를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네네. 또 부상이 당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큰 부상 없었죠?
3: 큰 부상이 없이 잘 해왔는데 요즘 이제 급성장기라서 좀 무릎이 아프고 뭐 발바닥이 아프고 약간 이런 정도? 네. 잘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뭐, 저, 어머님이 선수 출신이라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야구에 대한 얘기, 우리 자라나는 두 선수의 그 꿈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또 관리하는 부모님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성적 거두시면은 또 초청할게요, 저희들이. 예, 나오셔서 또 인터뷰도 해 주시고, 저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자랑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2주 동안 또 못 뵀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항상 방정 있는 목소리, 네, 좋습니다.
1: 예, 네, 예, 고맙습니다.
0: 첫 소식으로 전국 소년체육대회 성적이 괜찮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북체육의 미래 주역인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에 선의의 네. 경쟁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0: 네.
1: 지난주였습니다. 부산 광역시 일원에서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펼쳐졌는데요.
0: 네.
1: 우리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6개 등 총 67개의 값진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0: 네.
1: 선수와 임원 등 약 1,290명이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출전해 정정당당 승부를 펼치고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0: 네.
1: 당초 전력 분석 결과 전체적인 전력이 다소 약세일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전체 획득 메달 수가 전년도 대비 8개를 더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선수단의 성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먼저 기록 종목입니다.
0: 네.
1: 수영과 롤러, 체조, 양궁 등에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경기력을 선보였고
0: 네.
1: 체급 종목인 태권도와 씨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0: 네.
1: 또 유도 종목에 출전한 인호초등학교의 이승우 선수는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롤러에서는 중등부 여자 단체전에서
0: 네.
1: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또 전주 남중의 농구, 전주 근영중 배구, 전북체중의 여자축구, 정우소초 핸드볼 등의 단체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습니다.
0: 네네.
1: 소년체전 기간 저희 전북체육회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를 파견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0: 네.
1: 저희 직원들 또한 체육 현장에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0: 네네.
1: 저희 전북체육회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면서 체육회가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 그리고 선수 트레이너를 현장에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1: 네네.
0: 네, 앞으로도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 전문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한국 야 사격의 대부로 알려지는 그 박종길 전 차관. 아마, 60대, 70대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박종길 전 차관님이 그 체육 소장품 기증을 하셨다고요?
1: 네, 현재 저희 전북체육회는 전북체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0: 네.
1: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이번에는 한국 사격의 대부로 불리우는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0: 네.
1: 기증한 소장품은 각종 메달과 단복, 기념품, 상패, 사진 등 무려 350점에 달하며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박종길 그 차관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명하신 체육인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 박종길 전 차관은 전북 체육을 넘어 한국 체육을 이끈 위대한 체육인인데요.
0: 네네.
1: 익산이 고향인 그의 경력은 화려함을 넘어 비신할 정도입니다.
0: 네네.
1: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시작으로 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무려 아시안게임 속사권총 3연패 위업을 달성하는 등 70, 80년대 체육계를 풍미했습니다.
0: 네.
1: 또 선수 은퇴 후에는 사격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태릉 선수촌장을 맡아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또 2012년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5위라는 성적을 거두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0: 네.
1: 특히 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부 부처 차관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현재 저희 체육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프로, 실업선수, 원로체육인 지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이 체육 소장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기증할 수 있는 상담을 하려면 전화로 일단 상담을 해야 되나요?
1: 네, 저희 체육회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0: 혹시 일반 전화번호 지금 방송하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 저희가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네.
1: 예, 만약에 그냥 전화를 하고 싶으면 네. 250-8425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8425입니다.
0: 8425.
1: 예, 예.
0: 네, 063.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 원스포츠단, 그 철인 3종 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양산시장배 전국 철인 3종 대회에서 전북 원스포츠단 남녀 선수들이 다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0: 네.
1: 먼저 여자부에 출전했던 김혜랑 선수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21분 56초 97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양산시장배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0: 네.
1: 또 남자부에서도 김지현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남기현 선수가 아깝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이 철인 3종팀은 오는 10월입니다.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와 남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또 대회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시간상 풍성하게 대회는 예정되어 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네, 먼저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전주시에서 펼쳐지고
0: 네.
1: 홍범도 장군배 전국사격대회도 약 청주시에서 진행됩니다.
0: 네.
1: 장광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도 전주시에서 열리고
0: 네.
1: 평화통일배 전국소프트볼대회는 강원 인제에서 펼쳐집니다.
0: 네.
1: 또 회장기 대학 양궁선수권대회와 전국육상경기대회도 각각 익산에서 밀양에서 펼쳐집니다.
0: 네.
1: 또 이 밖에도 무주에서는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가 펼쳐지고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기아 타이거즈 야구 소식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2주간에 안에 12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해볼 때까지 해보죠.
2: 네네네. 네네네.
1: 우선 이제 6연승을 했고 또 3연패를 했어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싹 좋았다가 좀 더 약간 다운되는 그런 네네. 또 주말이었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2주간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19일 LG와 경기가 이제 있었어요. 첫 번째 네네. 경기 14대 0으로 완승을 했을 때 이 얘기 좀 네네. 하시죠.
2: 네. 이날은 홈런 6방이 터진 폭발적인 폭발의 날이었습니다.
1: 네,
2: 올러 선수가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예, 우승을 챙겼고요. 투타 모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날 빛난 선수는 역시 김호령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2: 네, 그렇죠. 김호령은 이날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려 홈런 3개를 몰아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이종범 그리고 김성환 등 레전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참 한 경기에서 3개 홈런을 친다는 게 생애 한 번? 아니 뭐 거의
2: 그렇죠,
1: 홈런 타자도 드뭅니다. 이런 기록을요. 저도 보면서 야, 이 김호령 선수.
2: 김호령 선수가.
1: 그러니까. 분산상무 출신인데. 야, 막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흔한 말로 뭐 갔네. 네. 저 선수 갔어.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이 방송 용어가 아니기
2: 거죠?
1: 때문에 가운데 단어 뺐습니다. 자, 타선에 흐름이 그 흐름에 있어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 박상준 선수가 프로 데뷔 첫 홈런을 쳤죠.
1: 그렇죠.
2: 예, 그 홈런으로 분위기를 잡았고 이후 나성범과 박민의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었습니다.
1: 네. 아무튼 지금 기아로 봐서는 신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1: 좋은 타자들이. 네. 자, 올러가 그날 6이닝 동안 무실점 했는데요. 네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2: 네, 6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로 에이스다운 반등투를 보여줬고요.
1: 네.
2: 이 경기 전까지 피안타와 실투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소 이렇게 흔들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된 제구가 살아났었고요.
1: 네.
2: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구와 직구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본인의 투구 리듬을 되찾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단순히 무실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흐름을 다시 끌어온 반등의 투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거기에서 다음 이제 자완 투수 곽도기 선수가 나와서 이제 야, 이 너무 반가웠어요.
2: 네, 무엇보다 자완 박도기 선수가 반가웠습니다. 저도 403일 만에 1군 등판이었는데요. 1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감각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지만 공격적인 승부와 자신감 있는 투구가 인상적이었고요. 기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우리 불펜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완 불펜 자원의 합류 자체가 마운드의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LG와의 경기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내고 SSG로 넘어가죠.
2: 네.
1: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SSG 3연전을 수입했는데
2: 네.
1: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아 네, 7번 질문입니다.
2: 네네. 네. 죄송합니다. 지난 SSG 3연전은
1: 네.
2: 기아가 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1: 네.
2: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단순히 타선만 터진 게 아니라 선발 불펜 그리고 수비 후반 집중력까지 모두 살아난 완성형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특히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네. 1차전 승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2: 역시 수비였는데 특히 김규성 선수의 호수비가 네.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었습니다.
1: 네.
2: 황동화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막아냈고요.
1: 네.
2: 그 플레이 이후에 분위기가 기아 쪽으로 넘어왔었고요. 네. 이후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네네. 자, 2차전은 이제 정말 극적인 또 역전승이 있었어요.
2: 네네, 맞습니다. 네. 8회 말이 악권이었는데 로드리게스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했고 네. 한준수의 동점 2루타 그리고 김규성의 역전 결승 3루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김규성은 이틀 연속 결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백업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1: 네네. 이 한준수나 이 김규성 선수 보면은 의외로 또 아주 네. 필요할 때 네네. 양념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2: 중심 타선에서 조금 저조할 때,
1: 그렇죠. 네,
2: 그때 한 방씩 쳐주니까 네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바로 이제 그게 야구의 조화거든요.
2: 그렇죠.
1: 네네. 3차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2: 네, 전체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었죠.
1: 네.
2: 선발 투수 올러가 6이닝 1피 안타, 3진 9개를 잡으면서 완벽한 투구로 초반 흐름을 잡아주면서 6승째를 챙겼고요.
1: 네.
2: 결정적인 순간은 7회 말 아다에 돌린 로드리게스의 좌월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한 방으로 점수를 3-0까지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이 한 방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이날까지 아델 들리는 16경기 만에 7홈런을 기록하며 김도영보다 더 빠른 홈런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SSG 1, 2, 3차전에서 예, 3승을 다 하면서 이제 네네. 6연승의 이제 발판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2: 네네네. 네네.
1: 자, 그러면 SSG 3차전 이날 경기에서 정혜영 선수가 또 살아났어요.
2: 네네네.
1: 대기록을 세웠는데.
2: 정혜영 선수가 이날 그 24세
1: 네.
2: 예, 9개월 1일 만에 150세이브를 달성하면서 KBL 리그 리그 역대 최연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 네네.
2: 기존 오승환 선수 기록보다 약 2년이나 빠른 대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은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
2: 네네.
1: 많이 보기 좋았는데요.
2: 네, 부진한 상황에서 2군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졌죠.
1: 네.
2: 예, 복귀 후에 10경기 연속 무실점, 11경기 평균자책점 1.35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2: 최고 구속도 152km까지 올라오면서 구위가 제구 모두 살아났습니다.
1: 네네. 그 150세이브 달성 과정. 대단한 기록인데요.
2: 네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럼.
2: 네. 9회 무사 2, 3루 2기에서 2실점 하면서 흔들렸어요.
1: 네.
2: 이후 한유섬 그 선수 삼진과 최지훈 선수의 2루수 뜬공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결국 기록은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네.
2: 이범우 감독은 기록 달성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마무리 역할을 맡겼고요.
1: 네.
2: 정혜영의 반등과 자신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SSG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2: 네.
1: 그다음에 이제 키움으로 넘어갑니다.
2: 네.
1: 네, 키움 고척 경기에서 이제 첫 경기를 승리로 하면서 출발이 매우 좋았어요.
2: 네, 네. 1차전 초반은 완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1: 네.
2: 특히 김태형이 6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1: 네.
2: 데뷔 첫 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2: 경기 흐름이 팽팽했는데 5회 박재현의 선취타로 균형을 깼고요. 이후 아데를린이 3경기 연속 홈런과 7회 2사 말루 김도영의 싹쓸이 2루타가 터지면서 승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2: 키움도 후반 추경은 했지만 기아가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경기였다.
1: 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뭐니 뭐니 해도 이 김태형 투수의 그 투구 내용 말이죠.
2: 네네.
1: 너무 좋았고 경기 잘 풀어나갔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2: 네, 맞습니다. 이 김태형 선수가 6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면서 키움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냈었습니다.
1: 네.
2: 직구와 변화구, 제구와 모두 안정적이었고요.
1: 네.
2: 이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네.
2: 결국 데뷔 첫 컬리스타트와 함께 감격적인 프로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 아무튼 김태형 선수의 이름은 들은 지가 꽤 됐는데
2: 네네.
1: 첫 승을 했다는
2: 네네.
1: 것이 아주 감격적이었고
2: 네.
1: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김태형
2: 그렇죠.
1: 선수는
2: 요즘 잘 던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1: 키움 2차전에 이제 9-2로 완파하면서 파죽의 5연승으로 분위기를 끌고 왔어요.
2: 네네네.
1: 그 내용 좀 얘기하시죠.
2: 네, 이날 경기를 승리하면서 이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고요.
1: 네. 네,
2: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날도 기아는 이기는 팀의 흐름이 나오는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2: 선발 홈런 그리고 집중력 불펜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에이스 네일이 완전히 살아난 경기였는데 네일의 승리 투수가 된 것은 지난 4월 10일 대전 하나 이글스 전후 40일 만입니다.
1: 그렇군요. 참 간만에 이름값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네.
1: 그 7이닝 동안 1실점. 상당히 압도적인 그날은 투구를 하더라고요.
2: 네, 내일이 왜 기아 에이스인지를 보여준 경기였죠. 중요한 건 단순히 1점이 아니라 무사서구였다는 점입니다.
1: 네.
2: 불필요한 주자를 거의 내보내지 않았고 2기에서도 정면 승부를 해줬고요.
1: 네.
2: 특히 7회 2사 1-2로 2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막아낸 게 이날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날 투수도 잘 던지니까 홈런이 무려 4방이 나왔어요.
2: 네네,
1: 기아가.
2: 맞습니다.
1: 네네.
2: 1회 박재현 선두타자가 초구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었고요.
1: 네.
2: 이후에 4회 김도영, 8회 나성범, 한준수 백투백 시즌 세 번째 홈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기아는 이때까지 홈런 맛집이었습니다. 네. 이날까지 리그 전체 팀 홈런 63개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다양한 방식의 홈런으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네.
2: 기아는 계속해서 강력한 활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이날 8회에 완전히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 네, 맞습니다. 기아가 강팀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홈런 두 방 이후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상대 투수가 흔들리니까 볼넷을 골라내고 밀어내기 득점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에 나성범 싹쓸이 2루타. 그 장면에서 키움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젊은 투수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었고 베테랑의 경기를 끝내주는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키움과의 이제 3차전 얘기를 하죠.
2: 네네.
1: 5대 0으로 또 완승을 하면서 6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2: 네네.
1: 3차전의 경기 흐름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2: 네. 이날까지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선발, 불펜, 타선까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경기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아가 가져간 경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1: 네.
2: 특히 6연승 과정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단순히 타격이 터져서 이기는 야구가 아니라 마운드 중심으로 경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때까지 기아의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네. 자, 선발 황동화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벌써 시즌 5승째를 거두거든요.
2: 네네네.
1: 저는 그렇게 언제 이렇게 5승을 했지 깜짝 놀랐어요.
2: 저도
1: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2: 네네네. 야, 맞습니다.
1: 근데 소리 없이 황동화 선수가 네. 5승에 성공을 했어요.
2: 네, 이날 6이닝 무실점 총 78구를 던졌거든요.
1: 네.
2: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까지 나왔고
1: 네.
2: 슬라이드와 포크볼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2: 특히 최근 5월 들어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경기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1: 네.
2: 이제는 팀 연승 흐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때까지 기아 연승 가도에는 황동화 선수의 성장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이런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굳혀줘야 이리 선수의 네네. 그 2군으로 가는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2: 그렇죠.
1: 투수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김태형 선수도 그렇고
2: 네네.
1: 황동화 이런 선수들 아무튼 뭐 모든 선수가 무려 1군에만 50여 명의 선수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컨디션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네.
1: 뭐는 식구 자녀 두 명 둔 부모님도 그 자녀 두 명이 아프고 뭐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러듯이 근데 50여 명의 선수가 그렇다는 것은 정말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기아가 타선이 그날 14안타를 쳤어요.
2: 네, 최근 이때까지 기아 타선이 정말 활발했습니다.
1: 네네.
2: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연결이 계속되고 있었고 필요한 순간마다 집중차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김호령, 김도영, 김선빈, 한준수, 박민까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연승의 시리즈 수입까지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2: 네, 기아는
1: 곧 1등 할 것 같은 네. 느낌.
2: 저는 그래도 전 지난주에 3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아는 이때까지 굉장히 이상적인 승리 공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발이 버텨주고 불펜이 흐름을 지켜주고 타선이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6연승을 했어요. 네네. 예, 파트너가 바뀝니다. LG로. 네. 예, 잠시로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태 때나 기아 때나 이 팀들이 잠실 야구장을 이렇게 뭐 연패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그렇죠. 뭐 징크스가 있던 그런
2: 거의
1: 일이 아니거든요.
2: 홈구장처럼 이용했던 네, 기억이
1: 관중이
2: 있죠.
1: 제일 많이 왔어요. 네, 거기가 네. 마치 홈구장처럼 말이죠.
2: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런데 6연승이 이제 마감되는 첫 경기 네. 12-2로 패했단 말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2: 네, 이날 경기는 초반 흐름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아 선발 이의리가 1회부터 흔들렸고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LG가 초반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반대로 LG 선발 웰스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습니다.
1: 1회에 5점을 실점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네.
2: 1회 말인데 그 박혜민 볼넷과 오스틴 안타 그리고 한승현의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첫 실점이 나왔고요. 네. 이어 오지환 적시타 그리고 송찬휘의 4월 3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순식간에 5-0이 됐죠. 네. 특히 송찬휘의 홈런 한 방이 이날 경기 흐름을 완전히 LG 쪽으로 가져간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김민규 선수가 또 태동을 해요. 그렇죠? 신인 네네. 김민규 선수가 네네. 8회 나와가지고 첫 안타, 첫 타점을 기록했다. 이게 나오던데.
2: 맞습니다.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1: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 이날 경기에서 기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은 2사 이후 박민구와 박정우가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네. 신인 김민구가 침착하게 자중간 2타점을 적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타 하나가 아니라 데뷔 첫 안타와 첫 타점을 동시에 기록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록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김민규 선수가 이제 26년 올해 신인

0: 이게 3대 5로 패했는데 3차전에 승부처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1: 승부처는 5회 말이었습니다.
0: 네.
1: 기아가 5회 초 김규성과 박재현의 활약으로 1대1 동점을 만들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듯했지만 곧바로 5회 말 2사 2루에서 오스틴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0: 네.
1: 기아가 어렵게 만든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경기 흐름이 LG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결국 그 LG 3연전에서 3패를 했는데 2위 올러 양현종이었는데
1: 네네.
0: 이일희 선수 좀 어려웠던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 네.
0: 올러 경기 양현종 선수의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컸는데 결국 타자들이 타격을 제대로 공략을 못했어요.
1: 네네네.
0: LG의 투수들을 말이죠.
1: 네,
0: 짧게 그 결론을 내려주시죠.
1: 맞습니다. 네. 기아가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쉬운 실패를 당하면서 6연승 뒤 3연패에 빠졌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시즌은 아직 반환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이번 3연전에서도 김규성, 박재현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주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강한 팀도 긴 시간 동안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0: 네.
1: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분위기를 추스리고 다시 반등하느냐인데 기아는 여전히 상위권 경쟁 한가운데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0: 네.
1: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팬
0: 알겠습니다.
1: 여러분들도 잠시 승부
0: 그럼요.
1: 두르기에
0: 그럼요.
1: 그간
0: 6연승
1: 후라이군단이
0: 했으니까 또 3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일부터 롯데 주중 경기 주말 삼성과의 다홈 경기예요.
1: 네,
0: 광주.
1: 맞습니다.
0: 네.
1: 기아는 LG와 주말 3연전 스위패 이후에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먼저 주중에는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9위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이 있고요.
0: 네.
1: 이어 주말에 광주에서 3위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0: 네. 지금 1등하고 4위 기아가 5게임 차이밖에 안
1: 네,
0: 나요.
1: 맞습니다.
0: 뭐 기아 팬들 더욱더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병철 감독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초록이 한층 더 짙어지는 6월입니다. 6월 5일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날,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푸른 그늘을 내어주고요. 맑은 물줄기로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자연이지만 우리는 문득 그 소중함을 잊은 채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딛고선 이 땅의 푸르름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숨을 물려주는 일을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책임일 것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머무는 전주의 푸른 내일을 생각하는 저녁,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Don't Stop Music Play 주간 플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신윤수입니다. 신윤수는요, 슈게이징과 얼터너티브 록 감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이고요, 빛바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소리쳐 노래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들으셨던 첫 번째 곡은 통화무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유얼 재킷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신윤수의 유얼 재킷 이어서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노래는 시소라고 하는 곡이고요. 쓸쓸한 마음을 얹은 곡이라고 하네요. 슈게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발을 계속 내려다보면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락 장르 중에 하나고요. 좀 약간 시크한 듯하고 무심한 듯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신윤수는 2022년 싱글 바다 없는 섬으로 데뷔한 이후에 독특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시소 듣고 가시죠.

네, 신윤수의 시소 듣고 왔습니다. 네, 조금 더 신윤수의 목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네요. 네, 그 음악 마치 싱그러우면서 뜨거운 여름날의 성장통 같다라는 평가도 있네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중저음의 그런 보이스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기타 소리의 뭐 거친 질감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음악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어갈 노래는 윈드밀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2025년에 출시한 곡입니다.

네, 윈드밀 상당히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번 곡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곡이네요. 바다 없는 섬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바다 없는 섬. 섬 없는 바다는 상상이 돼도 바다 없는 섬은 잘 모르겠네요. 2022년 곡이고요. 네, 싱글 데뷔 곡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느덧 신현수의 마지막 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려야겠습니다. 불안하지만 멈추지 않는 청춘의 발걸음을 노래하는 것 같았고요. 6월에 이 푸른 계절감과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신현수의 음악이었습니다. 네, 달리는 기타 소녀처럼 이 6월도 분주하게 달려나가시면서도 여유를 또 싱그러움을 또 청춘의 뜨거움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플리 신현수의 안나서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DJ를 맡고 있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앞에 주간플리 1부에서 들려드렸고요. 신윤수라고 하는 멋진 뮤지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2부 여러분께 준비한 코너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코너고요. 제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전주 MBC 정오의 만곡에서 매주 한 곡씩 사연을 받아서 곡을 써왔던 프로젝트였죠. 약 5년 동안 200여 곡 가까운 곡을 썼습니다. 그 곡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께 절기에 맞춰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바로 유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일 그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잖아요.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게도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는 곡이라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고 준비하면서도 좀 설렜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연 낭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2: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3년 4월 3일 0181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건. 저는 몇 해 전 전주에 와 정이 덕분에 마음 잡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전주는 크진 않아도 옹기종기 모여있어 단란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 도서관도 생긴 덕진공원, 레트로한 느낌의 동물원. 뭐 한옥마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곳은 전주천입니다. 자주 아침 조깅하는 전주천은 정말 전주만의 매력이 숨쉬는 곳이 아닌가 해요. 전주천을 따라가다 보면요. 전주를 다 관통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알았는데 1급수 생태하천으로 수달과 쉬리도 살 만큼 깨끗한 곳이라니 더욱 마음이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침 조깅을 하려고 전주천에 들어섰는데 아니 글쎄 그렇게 한들한들 아름답던 버드나무가 벌목된 채로 밑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서 허망한 마음으로 걷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던 남천교 인근 버드나무까지 모두 베어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정도면 버드나무 학살 아닌가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유실, 작사 작곡 김은총. 계절을 따라 흘러가는 바람, 기억을 안고 흘러가는 강물. 그 모두를 끌어안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수달과 쉬리, 그늘 삼아 쉬어가던 나의 전주천. 한들한들 버드나무를 따라 흘렀습니다. 소살소살 소리를 내며 따라 흘렀습니다. 억새숲 사이 새어나는 신음. 역사를 뒤로 쓰러지는 추억. 그 모두를 끌어안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라며 가르치던 나의 전주천. 한들한들 버드나무를 따라 울었습니다. 소살소살 숨을 죽이며 따라 울었습니다. 흔들흔들 억새숨마저 따라 잃었습니다. 아롱아롱 아지랑이도 벗을 잃었습니다. 그 모두가 주저앉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잘려나간 밑동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린 함께 잃었습니다.
1: 네, 유실의 사연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고요. 4월 4일, 그러니까 2023년 4월 4일에 쓰게 된 곡이고 제가 그 벌목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건 3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쯤, 3월 말쯤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때 너무 황당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당시 작업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작업실 앞에서 늘 쉼을 얻고 노을 질 때마다 그 노을 맛집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버드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두빛으로 막 물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바로 엊그제도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믿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허망한 마음으로 분개하고 분노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쓰게 된 노래가 바로 유실인데요. 덕분이라고 하기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좀 시의성 있게 기존에 있었던 뭐 준비됐었던 어떤 사연, 채집된 사연들을 좀 미루고 이 버드나무에 관련한 사연을 제가 직접 채집해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흔쾌히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유실이라고 하는 노래, 버들류 이를 실이라고 하는 노래 원곡 버전으로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게요.

0: 네, 유실 오리지널 버전 여러분께 불러드렸습니다. 원곡 버전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그 전주 MBC 채널에 또 있고 제시카 알바님께서 올려주셨던 버전도 있는데요. 잘라서 올려주셨던 자료도 있는데 최근에 유실 녹음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내드리고 싶었는데 좀 생각보다 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좀 상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이 지구상에 그 없었던 것들을 또는 제가 떠나고도 남겨질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려고 보면 자꾸 힘도 들어가고 욕심도 더 나고 왠지 스스로가 좀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해서 좀 선뜻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어찌보면 환경의 날 특집을 맞아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빠르게 작업해보겠습니다. 작업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실에 대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내가 버드나무를 처음 만난 건 전주의 첫발을 디딘 날이었다. 버스터미널을 나서자마자 시선 끝에 걸린 것은 전주천가에 길게 늘어져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한들한들 흔들리던 초록빛 버드나무들이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 말하고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고만 다그치곤 하지만 그 숨가쁜 속에서 버드나무만큼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바람과 계절의 흐름을 따라 한들한들 그 자태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내 마음에 아주 깊숙이 내려앉은 덕분이었을까. 그 후 2017년 내가 쓰고 노래했던 곡 전주의 가면에서 날 기다려주는 곳 전주라는 가사는 바로 그날 전주천가에서 보았던 버드나무의 평온한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언제 찾아가도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만 같은 안도감이 그 초록빛 잎사귀마다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버드나무를 통해 느낀 전주의 첫인상은 내가 서학동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다. 대학원 공부를 마친 뒤 나는 흑석골에 보금자리를 얻고 서학동 예술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매일같이 작업실을 오가던 그 길목 가운데 청연루를 등지고 바라보는 전주천 버드나무의 풍경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내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안식처였다. 특히 붉은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은은하게 물들일 때 물결 위에 길게 그림을 드리운 버드나무의 실루엣은 마치 내가 음악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묵묵히 가리켜주는 듯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한없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는 전주천가에 서서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침착함을 되찾았고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딜 힘을 얻었다. 버드나무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이미 내 삶의 거대한 일부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풍경이 품은 시간은 늘 영원할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전주천을 지나며 마주하는 버드나무의 흔들림은 어떠한 행정이나 권력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연이 전주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초록빛 숨통이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요란하게 비틀거려도 강물은 제 속도로 흐르고 나무는 제 자태로 숨을 쉰다. 그것이 내가 전주라는 도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상식의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2023년 3월이 끝나가던 날, 이른바 전주천 버드나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천 남천교 일대에 오랜 세월 전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청량한 그늘을 내어주던 버드나무들이 단 한순간에 대량으로 벌목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전주시는 홍수 예방과 하천 정비, 삼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벌목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전주천을 아끼는 시민들과의 사전 조사나 의견 수렴, 과학적인 근거 제시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협의조차 완전히 부재했다. 더욱이 황당했던 것은 시민들의 눈과 반대를 피하려는 듯 새벽 4시라는 기습적인 시간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아름드리 나무들을 사정없이 잘라냈다는 점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무자비한 행정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즉각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 세상은 이를 두고 버드나무 학살 사건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늘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하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던 존재들을 단지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나로 베어버린 행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전주 시민들이 사랑에 마지 않던 나무들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단숨에 베어버린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을 집어삼킨 것은 지독한 당황감과 황당함, 그리고 이어진 깊은 분노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에 한들거리던 초록의 위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슬픔의 현장을 나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잘려나간 것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흘려보냈던 고단함과 위로의 서사들이 행정의 무지한 칼날 앞에 한꺼번에 잘려나간 것이었다.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던 그의 봄, 4월 4일, 나는 가만히 앉아 이 비극을 묵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들어 직접 사연을 채집하고 잘려나간 버드나무들을 기리는 노래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버들 유자의 이를 실자, 유실이라는 곡이다. 처음에는 새벽에 기습벌목을 감행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거칠게 내지르는 날카로운 투쟁의 노래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거리에 가득한 확산기 소리 대신 내가 음악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전주 시민들의 내면에 깊게 가라앉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일이었다.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보다는 상실의 아픔을 투명하게 노래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며 마음껏 울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사를 채워가며 나는 버드나무를 따라 흘렀던 전주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과 그 땅이 품은 역사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특히 소설과 최명희 선생님의 작품 홈불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이며 전주천 물줄기의 세밀한 흐름을 노래한 소살소살을 가져와 전주천 물줄기의 세밀한 흐름을 노래했고 이를 버드나무 고유의 한들한들이라는 움직임과 결합해 가사의 라임을 세밀하게 맞췄다. 여기에 인간의 시선뿐만 아니라 전주천의 진정한 주인들인 수달과 쉬리 같은 청량한 생명체들의 존재를 가사 전면에 녹여냈다. 말 못하는 그 존재들의 애처로운 시선을 통해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를 빼앗겨버린 우리 전주 시민들의 비통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투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절을 통해 버드나무와 함께했던 서영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시켰다면 2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이 남긴 날것의 아픔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했다. 한들한들 춤추던 버드나무를 따라 울고 소살소살 소리를 내며 흐르던 강물을 따라 함께 운다는 표현을 쓰고 내려갈 때 내 가슴 역시 먹먹함으로 깊이 물들어갔다. 버드나무의 부재는 또한 전주천 주변의 모든 풍경마저 지독한 슬픔으로 물들였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 자연이 빚어낸 버드나무의 아름다움과 은빛으로 흐드러지게 빛나던 억새숲도 봄날에 피어오르던 아지랑이조차 떠나간 버드나무를 그리워하며 슬픔을 극대화하는 슬픈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망히 남겨진 잘려나간 밑동이라는 직설적인 가사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직접적인 아픔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멜로디를 타고 흘러간 덕분이었을까. 노래가 세상에 나온 뒤 참으로 많은 분이 유실의 가사에 깊이 공감해주고 이 노래를 자신의 아픔을 대입해 함께 나누어 들었다. 모두가 전주천을 걸으며 나와 같은 상실담과 아픔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는 걸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갖고 편리해지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가차없이 파괴하곤 한다. 그리고 끝없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존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끝내 내쫓는다. 우리는 아직도 전주천가를 걸을 때면 그날의 새벽을, 그리고 그날의 슬픔을 쉽게 잊지 못한다. 초록빛 가득했던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허공과 공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과 아쉬움이 밀려오곤 한다. 하지만 상실은 우리에게 슬픔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인연과 연대라는 뜻밖의 선물을 전해주었다. 이 아픔을 계기로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시민분들과 연대하여 잘려나간 버드나무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활동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전주시청 광장에 찾아가 이 노래 유시를 목 놓고 부르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내 목소리가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려나간 나무들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는 일종의 진혼곡이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서 전주천의 버드나무는 무참히 잘려나가 유실되었을지언정 노래를 부르고 듣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그 추억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버드나무는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버린 버드나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부재가 남긴 상처 덕분에 이제 버드나무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의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나무로 다시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 눈앞의 초록은 잘려나갔을지언정 우리의 기억과 연대 속에 뿌리내린 나무는 그 누구도 쉽게 베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폭력의 침묵을 깨고 키워낸 이 마음속의 나무들이 언젠가는 다시 전주천가를 푸르게 메워내기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마지 않던 진정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이 기필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0: 네, 이렇게 유실을 쓰게 됐었던 그 배경, 쓰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쓰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가사의 내용. 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바라는 어떤 염원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에세이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노래만큼 그 단기간에 그 효용성을, 효용가치를 보여줬던 노래가 드문 것 같아요. 주간기문 총 200여 곡 중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무대에 올려졌던 것 같아요. 작곡된 이후에 그 전주시청 광장까지 같이 가서 그게 약간의 그 평화적인 문화 시위였죠. 네, 그런 현장에서 이 유시를 또 부를 수 있었고 이 노래를 지역민 분들께서도 되게 인상 깊게 또 공감해 주셨던 그런 감사한 노래여서 저한테도 되게 아픔이

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세이에서 또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해드렸다 보니까 곡에 대한 앞으로의 여정 같은 것들을 오히려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실에 대한 뭐랄까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다짐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의 날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으면 환경의 날 맞춰서 딱 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또 내년에 또 그 버드나무에 그 쓰러졌던 그 날을 또 기념하면서 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유실이라고 한 노래가 뭐 뜻도 의미도 뭐 마음에 들었지만 그 흐름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가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최명희 선생님의 표현들도 빌려서 넣을 수도 있었고 또 전주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크 뮤지션으로서 좀 좋아하는 유형의 쓰리핑거 곡이어서 김은총의 이름으로 유실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그때 나와도 또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막 시의성 있게 빠르게 내지 그랬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완성된 상태로 버드나무를 생각하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실 편곡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영웅 같은 분이십니다. 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요. 또 여러분께 특별히 준비한 또 코너, 또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의 오늘의 주인공은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반갑습니다. 그 환경단체 사무처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자리로 네. 좀 나왔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네, 일단 직함이 있으셔가지고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저는 그냥 지연이 누나 이런 느낌으로 방송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인연이 됐었던 이야기들 또 앞에 또 버드나무 유실 또 이야기 나누고 네. 이렇게 넘어오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 네.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지연쌤의 또 이런 환경에 투신하기 이전의 이야기도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2: 네.
1: 네. 그런 이야기들까지 속속들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리얼 서칭쇼여가지고요. 네. AI 검색을 통해서 먼저 폼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리얼 서칭쇼 검색 해보겠습니다. 늘 그래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환경운동가. 문지연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했는데요.
2: 네.
1: 그 결과가 도착해 있네요. 좀 떨리시죠?
2: 네.
1: 어떻게 나올까? 어떤 분들은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2: 네.
1: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후자세요.
2: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후자 유형에 속하십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님은요,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세요. 지역의 생태계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맞으세요?
2: 아니에요.
1: 왜 아니시죠?
2: 많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1: 네, 네. 많으신데 그분도 네, 또 이렇게 겸손하게 그분들 네. 중에 한 분인 네, 건 맞잖아요.
2: 네.
1: 네. 네. 맞죠. 네. 게다가 야, 이거 참 이런 내용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발표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인 채민 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 지역 내에서 인권평화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활동가 부부로도 잘 알려져 있대요.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게다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2024년에는 제2회 올해의 정의로운 전북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총본가 봐요.
2: 네, 네.
1: 연도가 틀린 건 아니죠. 네, 정확합니다. 자, 이어서 주요 활동 분야와 업적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대요. 전주천, 삼천 등 하천 생태계 보존 및 벌목 감시. 맞으신가요?
2: 네, 맞아요. 네.
1: 또, 와, 이것도 하셨군요. 제가 최근에 동물원도 갔었는데 전주 동물원의 생태 동물원 전환 주도.
2: 네, 기후 동물원 네. 해설사 양성 교육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네. 또 기억이 나시군요. 네. 기후 위기 대응 및 예산 감시 활동.
2: 그, 네, 같이 했어요.
1: 네, 피해갈 수 없죠. 네. 약간의 그 뭐, 취조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버려요. 네, 지역 시민사회와의 끊임없는 연대. 네, 이렇게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의가 바로서야 환경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다양한 집회와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2: 함께 했잖아요.
1: 네. 맞죠, 맞죠. 네. 함께 했습니다.
2: 네.
1: 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걸 예상하셨나요? 저 그대로
2: 네,
1: 읽었어요.
2: 검색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2: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네.
1: 네. 야,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뭐 굳이 방송에서까지 검색해서 나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환경의 이 분야에 환경운동에 투신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면서 또 네, 파헤쳐보겠습니다.
2: 네, 시작을 하자면 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활동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숙명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1: 운명 같은.
2: 그냥 네. 선배가 학교 다니는 대학교 선배가 그냥 환경운동연합 가서 하면 너 잘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한 두 번을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의 요청이 와서 사명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웬걸 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근데 환경 문제가 재밌냐라고 하는 거가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뭔가 내용을 가지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활동들이 저한테는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조금 사회 문제에 좀 더 화가 났었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언가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그냥 겹쳐져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환경적으로 좀 더 더 활동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2014년 전후에서 그런 환경운동에 본격적인 투신을 하게 되셨어요?
2: 투신이라기보다 이제 잔잔하게, 잔잔하게 활동을 시작을 했죠.
1: 네, 뭐 네. 등산도 초입 들어가도 다 등산이고 정상에 올라서 등산이었어요. 네, 네. 어찌되었건 그 선배의 삼고초려 덕분에
2: 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그 전에 이제 저는 그냥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뭐 설계를 조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일을 뭘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그런 나이였고 그리고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했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뭔가 직업이 나한테는 빨리 안 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적재적소에 다 뜻에 맞게 다 가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부터가 다인 것 같아요.
1: 네. 아, 네. 제 가슴 속에도 이렇게 뭔가 후벼파는 듯한 그런 따뜻함과 진정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2: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네, 결혼도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뭔가 할 수 있을까? 뭐 되게 꿈 같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제가 뭔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거 보면 인생,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뭔가 시기에 맞게 다 오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 아, 그러셨군요. 진짜 저한테 이 방송 전에요. 아, 몇 가지 질문 미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그냥 씹어버렸어, 문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말씀 네. 너무 잘하실 거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코너를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정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연하의 남자와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니,
2: 챗GPT가 다 알려주고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면 더 과거로 거슬러 볼게요. 건축을 전공하셨어요. 네. 어쩌다가 또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과를 가셨어요?
2: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네. 아버지 뜻에 따라서 토목과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를 갔는데, 건축을 전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대 디자인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1: 아, 무대 디자인이요? 네.
2: 제가 그래서 은총님한테 가끔 공연 요청하고, 네. 그리고 그 무대를 가끔 제가 세팅하면서도,
1: 맞아.
2: 아, 제가 그냥 그 꿈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의 역할도 좀 해볼 때도 있는데, 물론, 뭔가 퇴진 집회, 좀 약간 무거운 집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같이 하는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무대 디자인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 찰나에 이제 서울에 가서 저는 무대 디자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해보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축을 설계를 생각을 했죠.
1: 아,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그 공연에 갔을 때 뒷배경이
2: 네.
1: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이렇게 과감하기도 하고 예. 그런 다 이유가 있으셨네요.
2: 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이제 정상현 쌤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그 선생님한테 이거 해보면 어때요? 저거 해보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실은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주제로 활동가로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소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아 그런 배경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그 어찌 보면은 토목이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무대 디자인하고 사실
2: 전혀 상관이 없죠.
1: 네, 되게 어찌 보면은 오히려 그냥 아트의 영역하고 더 가깝다고 느끼잖아요. 네. 사람들은.
2: 네.
1: 근데 그 영역을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분야를 이렇게 과를 바꾸실 정도의 그런 뭐랄까 애정이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갈 줄 알았죠. 근데 네.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운명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디선가 발현 다 하잖아요.
1: 네.
2: 이제 저도 이제 활동가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 뭐 공연 기획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막 공연 요청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때도 제 공연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 이야기가 더 이어지니까 진짜 좀 뭔가 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또 지현 차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약간 이제는 건축 설계 관점에서 좀 봐야 되나?
2: 아니에요.
1: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 건축은 전혀 없고 그냥 네. 저의 그냥 재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싶은.
1: 그러면 지현 쌤의 그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본인을 생각해 보면.
2: 되게 소심하고.
1: 아, 소심하셨다고요?
2: 제가 이제 사람들이 네. 그 MBTI를 많이 이야기하는 네. 게 제가 ENFP거든요.
1: 네.
2: 근데 F도 되게 극 F, P도 극 P, E도 극 E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극 I고, 그 다음에 NFP는 맞는 것 같아요.
1: 네.
2: I였고 소심했고 맨 뒤에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지금도 활동하면서 맨 뒤에 있고 싶기도 해요. 그 저희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님도 계신데 저희 선배기도 하지만
1: 네.
2: 그 선배님도 자기는 소심한 A형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심했고 근데 이제 그 발현이 일로 바뀌는 건 일하고 또 성격하고도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요즘 흔히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인프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외향이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집에 가면 쉬어야 되고
2: 네, 맞아요.
1: 저도 숨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MBTI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2: 네.
1: 아,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숨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존재감이 강하시잖아요.
2: 아니 그 위치에서 존재감이고 평상시에는 네. 거의 항상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1: 구석에
2: 이렇게 있어요.
1: 근데 진짜 저는 지현 쌤의 그 모습 캐릭터성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되게 아이코닉 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많았거든요. 이 환경 운동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 전북 환경 운동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력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덕분에 자칫 너무 투쟁적이거나 또 너무 그냥 뭐랄까,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날카롭게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따끔하게 또 명확한 명징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네.
1: 되게
2: 고맙습니다.
1: 되게 인사이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2: 네.
1: 예, 제가 어떤 음악을 했을 때도 그런 고민되는 지점들에 있어서도 좀 귀감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가 사실 좀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목소리도 되게 개성 있으시잖아요.
2: 저요?
1: 네.
2: 그 박경님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그래서 박경님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1: 그러셨구나. 저는 근데 이 허스키함이
2: 네.
1: 운동권에서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목이 이렇게 쉬신 줄 알았어요.
2: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목이 이랬답니다.
1: 아,
2: 그리고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도 그 목소리의 그 질감이
2: 네.
1: 일단 허스키한 그 에어리함이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2: 네.
1: 위에 그 하이톤 성음이 또 살아 계세요.
2: 그러니까요.
1: 그게 되게 그 목소리를 개성 있게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성이 되게
2: 네,
1: 있으세요.
2: 네. 아, 그래서 저 예전에 라디오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 공동체 라디오 너무 좋은데 저 라디오도 한번 예전에
1: 네.
2: 그 진짜 정말 솔직한 문지연이거든요. 라디오도 해보고 싶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2: 아주 어렸을 때. 네.
1: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솔직한 밤에 문지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2: 별이 빛나는 밤에 문지연입니다.
1: 아, 어울리시는데요? 하셔야겠는데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2: 아니에요.
1: 근데 또 너무 바쁘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2: 네.
1: 저처럼 조금 한강 뮤지션이 하는
2: 아니에요,
1: 게
2: 아니에요.
1: 맞지 않을까 하는 각이.
2: 아, 은총님 덕분에 제가 조금 이제 네.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그 뭐죠? 환경이라는 주제를 예술로 혹은 무대로 음악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
1: 네.
2: 그리고 저는 환경이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은총님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시다니, 이런 멘트가 이렇게 그 방송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저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방송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노래들을 다 지연쌤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겠습니다.

0: 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저는 지연쌤 생각하면 초록이 생각나거든요.
1: 좋아요.
0: 네,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환경운동연합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네. 했었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1: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방화동의 어떤 계곡에 방류수가 나온다고 해서 물이 안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거를 개선하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 뭐 활동과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0: 맞아요.
1: 사무처장님께서 영덕을 가라는 거예요.
0: 영덕. 대게로 유명한 그 영덕.
1: 네. 네. 그래서 영덕에 가라고 해서 영덕을 왜 가지 했더니 거기에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오는데
0: 핵발전소.
1: 주민들 주민투표나 이런 활동들 하는 데 가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그 영덕으로 파견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기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은 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네.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핵발전소가 왜 위험한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당시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로 지정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주민들의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보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고 다행히 98%가 반대해서요.
0: 네.
1: 더 이상 거기에 핵발전소가 들어가지 않는 실은 나름의 성과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서 이기는 싸움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6개월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문지연은 영덕에 가서 경험을 하고 나서 아 활동을 하면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어쩌면 그 운동이라는 게 어쩌면 약간의 대립
1: 네.
0: 분쟁, 이런 것에 더 가까운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또 되게 상처를 받기도 쉬울 것 같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런데 그걸 이제 재미라고 하시는 이 표현 자체가, 그니까 뭐랄까, 이 직업이 나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것도 있고, 실은 네. 뭐, 경찰들이 앞에서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무섭기도 해요.
0: 그쵸.
1: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움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지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0: 왜냐면, 용기?
1: 네. 엄마, 아빠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같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동지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무섭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더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원래 되게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경찰 아저씨 보면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덕에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했고 이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영덕에는 핵발전소 이름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영덕에 다시 핵발전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핵발전소 들어갈 부지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네. 있어서 아 이거는 이 끈을 어떻게 하면 놓을까? 이 끈을 이렇게 뭐라고 자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진짜 그 승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은
1: 네.
0: 운동 과정 네. 중에. 그래도 그 들어오셔서 첫 경험이 그 승리의 경험을 해봤다는 건 진짜 어쩌면 진짜 운명 같네요.
1: 그래서 또 네. 신기한 거는 여기서 퇴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 그 다음에 윤석열 퇴진 운동의 승리의 싸움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했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근데 10년 안에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도 문제이긴 해요.
0: 네.
1: 한데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시민들을 저는 믿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어찌 보면 나무 자르는 시장 혹은 버드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분노했던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저는 시장도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그래서 더 기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승리의 경험. 그러면 지연쌤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승리가 많아진 거면 사실 승리의 여신 아닙니까?
1: 승리의 여신이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쭈구리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잘 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건 그러니까 그때도 버드나무 때도 정말 지켜지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0: 네.
1: 다 베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민들의 그 마음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뭔가 나무가 조금 잘리거나 가지치기가 되더라도 연락이 오는 그 시민들의 마음 때문이지만 그때는 정말 붕괴를 되게 많이 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네. 흰머리도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0: 전혀 안 보이십니다.
1: 아, 흰머리 지금 많아요. 정말 4년간 정말 네.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게 흰머리가 자연적인 흰머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게 흰머리가 그 몸에 그 항암적인 효과,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는 그 효과로 흰머리가 난대요. 그 증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분투했던 거야. 네, 저의 네. 따뜻한 위로를 거절하셨지만 저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또 이어서 생각나는 활동이 또 있으시겠죠?
1: 우선은 너무. 근데 네. 뭐 제가 아까 이제 뭐 활동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땠는지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지역이 부안이었어요. 사는 공간이 부안이었고.
0: 고향이요?
1: 네, 고향이. 네. 그리고 새만금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근데, 새만금에서도 다양한 뭐 개발, 뭐 자연, 뭐 이런, 뭐 갯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한테는 새만금에서 가장 큰 이슈는 상갱이었어요. 상갱이라고 하는 토종 돌고래이고 멸종 이기종인데, 새만금에서는 상갱이가 되게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상갱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치른 처음에 환경운동연합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운동을 하지라고 했을 때 고민했을 때 아 상갱이를 지키는 돌고래를 지키는 그런 활동가가 돼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과거에 돌고래가 너무 예뻤고 돌고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심지어
0: 어렸을 때부터요?
1: 나쁜 마음일 수는 있는데 네. 돌고래를 키우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과
0: 비슷한 거죠. 그런 애완 돌고래.
1: 네, 돌고래가 그냥 내 친구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은 막 그 되게 꿈 같은 얘기지만 막 조련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돌고래를 상갱이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웬걸 전북에 왔더니 전북 전주는 새만금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상갱이를 지킬 수 있는 운동은 못하지만 마지막 저희 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 개발되고 나서 뭐죠? 겨울이 왔고 되게 추운 겨울에 상갱이 200여 마리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단체는 물이 오염돼서라고 했지만 뭐죠?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질식사였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물들의 그런 포유류도 마찬가지로 적응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던 시기여서 저는 상갱이 보면서 지키는 운동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0: 야, 그 돌고래에 대한 애정에서부터도 느껴지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데 아 그냥 질식사였다라는 게
1: 그러니까 뭐지 바닷물에서 뭐죠 바닷물이 이제 어느 그 뭐죠? 그 얼는 법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민물에서는 더 빨리 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실은 그것 때문에 질식사를 했다라고 판명이 됐고 또 하나는 그때 상갱이들이 뱃속에 다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초탈하면 막 400여 마리가 아마 죽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0: 추정할 수 있군요.
1: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상갱이를 지키는 운동을 추후에 마지막에는 좀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새만금이 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쵸. 할 때이겠죠. 네.
0: 네. 자연스럽게 또 새만금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또 만났었던 과정 중에 또 수라 갯벌 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또 팽나무 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수라 갯벌은 실은 새만금 안에서 그 누구도 갯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수라 갯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갯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열망 그다음 마음이 모여져서 지금 지켜지고 네. 있는데요. 저는 실은 새만금 운동에 해창갯벌이라고 하면 네. 운동의 시작이었고 지금 수라갯벌은 새만금 운동의 시작이 다시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봐져요.
0: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군요.
1: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난주 2주 전에 그 에코캠프라고 카카오뱅크에서랑 그다음에 숙가나눔하고 함께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는 20, 30대 친구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네. 20, 30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런 곳에 왜 개발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요즘 다시 이야기 맥락을 다시 좀 넘어가면 지금 이번에 선거가 끝났고 네.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연령은 56세로 알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네. 근데 지금 20, 30대 친구들의 감성과 그 50대의 감성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50대의 감성에서는 여전히 개발에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20, 30대 그리고 저도 포함했지만 네. 개발의 꿈보다는 더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간극이 저는 좀 빨리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새만금이 개발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자산은 자연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사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천혜의 자연,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개발 논리로 또 어떤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우리의 역사가 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게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네. 투여되고 계속해서 우리 전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1: 그 제가 이제 네. 수라랑 해창갯벌을 20, 30대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는데 그 20, 30대 친구들은 전라북도 사람들도 계시지만 안 네.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0: 네.
1: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 아, 전북 도민들이 더 많이 와야겠구나. 이 공간을 아, 뭐죠?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더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면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냥 예측하는 공간 말고 진짜 느끼는 공간으로 다가왔을 때 더 지켜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우리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오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스스로 들으면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과거에 새만금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약간의 그 젠버리를 홍보하는 쪽에 가까운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가봤을 때도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런 운동들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좀 괜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더 함께 동참하겠다는 약속 좀 드리고요.
1: 네. 새만금 노래 어떠?
0: 해야죠. 예, 이 네. 뮤지션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예술가로서의 네. 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서사를 풀어내는 것보다도 더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1: 네.
0: 그건 제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 네.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응원과 함께 늘 숙제를 던주시는 우리 네. 문지현 성장님입니다. 네. 뭐 할 얘기들이 좀 너무 많기도 해서 음악을 뭐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뒤에 또 우리가 또 이야기들 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1: 네.
0: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꺼비 이야기도 네. 알고 있고 네. 또 기존에 활동을 했던 또 우리 아까 나눴었던 우리 동물원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었던 귀한 측면도 있으신데요. 다양한 소재들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0: 먼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부터요.
1: 우선은 아주 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두꺼비 이야기인데
0: 맞아요.
1: 아중호수에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두꺼비도 다닌다라는 거를 2022년도부터 알게 됐어요.
0: 몰랐어요.
1: 저도 몰랐었고 네.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고
0: 네.
1: 거기가 생태습지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이 두꺼비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산란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두꺼비 노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고 다양한 방법들 안에서 전주시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가 산란할 때 위험 그다음에 새끼들이 이동할 때의 위험이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도 환경운동연합도 공론은 했던 것 같아요. 아중호수에 두꺼비가 다녀요. 두꺼비가 다닐 때는 천천히 다녀줘요. 아니면 우회해주세요. 차량을 우회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기 해마다 뭐 고양이 밥을 주러 다니는 친구 그리고 강아지 밥을 주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올해 1월 초인가 알게 됐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운명 같은데 실은 이제 그 두꺼비 관련해서 산란기에 저 두꺼비가 내려올 걸 알고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다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자동차를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데 그게 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제 차가 이제 방전을 네.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과정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꺼비가 나오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그때 나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다양한 시간에 두꺼비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행성인 걸 알고 있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친구들이 이때 두꺼비들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지나가는데 두꺼비가 많이 나와서 아, 어떡하지? 빨리 두꺼비 살려야겠는데 했는데 그때 마침 나타난 두 명의 여성분이 계셨고 네. 그 여성분이 두꺼비들을 확 구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거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작년부터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고 전주시에서 신고도 되게 많이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아침마다 밤마다 카톡을 하거나 네. 문자로 했어요. 두꺼비는 잘 지나가고 있어요. 두꺼비는 오늘도 몇 마리가 안전합니다. 나왔어요. 몇 마리 제가 구조했어요.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생겼었고 이제 그러면서 새끼 두꺼비 말고 그 어른 두꺼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전주시가 조금 늦게 보호막 그런 것들을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전 로드킬을 좀 당했어요 올해.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 아 새끼 두꺼비는 우리가 진짜 기피코 지키자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친구들도 새끼 두꺼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 새끼 두꺼비 짜잔 나타났을 때 또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새끼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물론 전주시 차량을 맡긴 했어요. 새끼 두꺼비 네. 나올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한두 마리 올라가거나 막 열 마리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새끼 두꺼비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새끼 두꺼비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경계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고 새끼 두꺼비들이 마를까 봐 물도 이렇게 길러서 물도 뿌려주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약간 저한테 너무 고마운 두꺼비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키는 일 그리고 거기 마을 주민들도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거 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약간 좀 세상은 그래도 같이 공존할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로드킬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볼 거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0: 저도 동참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1: 비오면 연락할게요.
0: 진짜 두꺼비 문화제 네. 두꺼비 페스티벌 해서 네. 기타 들고 가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네.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꺼비가 나오는 걸 알 때도 있고 네. 아 이게 새끼 두꺼비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꺼비보다 사람이 먼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감성적인 F라 현실적인 얘기보다 정말 이런 분들의 마음에 더 감동을 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더 바뀔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저희의 또 역할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자연 선택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그런 뭐 논리를
1: 네.
0: 들이미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시기만 좀 잘 이렇게 양보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네. 수 있는 건데
1: 네.
0: 네, 그런 인간의 이기를 조금 더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좀 비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런 두꺼비 지키는 활동을 정말 지난달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흰머리 나시지 않으실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1: 좀 고생 많았어요. 네. 일단 그때는 정말 그 하루 종일 이제 두꺼비가 나오니까
0: 네.
1: 어디까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지만 차량이 네. 지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주시랑 같이 지켰던 기억이 좀 납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지켰던 것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1: 지켰던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켰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0: 네.
1: 국립공원은,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공간으로 볼 건가, 아니면 관광의 공간으로 볼 건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골프장 네. 얘기들도 있었고요.
1: 그 이유는 내장산도 마찬가지고 지리산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네. 지리산도 산악열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남원 씨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됐어요. 이제 네. 저기 지방환경청에서 그 사업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개발과 이제 보전인데 저는 이 논리라고는 보고 싶진 않은데 어쨌거나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0: 그 욕구가 확실히 있죠.
1: 근데 우리 주변의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있는데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에 가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저번에 이제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아냈고 이번에 내장산에 이제 국립공원 안에 주차장에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네.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기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파크골프장이 골프장이냐라고 하는 이 꼬르가 기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후부와 해야 될 역할이고 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아요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볼 수 있으려면 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후부의 생각들이 어떤 건지가 좀 명확해진 다음에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역에서 지역의 생각으로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빈 땅을 빈 땅으로 봐요.
0: 네.
1: 개발하고 싶어요. 노는 땅으로 생각해요.
0: 그렇죠.
1: 다 역할이 있어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역할. 네. 하천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하천 둔치에 있는 하천 둔치는 홍수 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비워 놓은 공간인데 네. 그것 또한 그냥 뭔가 빈 땅이고 안 쓰니까 꼭 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워놓은 공간은 다 이유가 있고 그 공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뭔가 비워놓으면 아쉽고 뭔가 해보고 싶고 저는 파크골프장을 반대하지 않아요. 파크골프장이 1년 365일 사계절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름에 못 사용하고 네. 주차장 때문에 가을에 못 사용하고 하지 말고 1년 365일 안전하게 정말 좋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공간을 찾는 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0: 네, 그건 네.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행정의 네. 그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어있다고 그냥 하면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홍수나고 사고 네. 발생하면 그거
1: 다시
0: 다 인재잖아요. 네. 다 인재인 거니까.
1: 그래서 저는 필요한 공간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판단하는 거가 시민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물론 기준도 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네. 그러고 나면 또 결국에는 환경이 아프고 해서 또 그 탈이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1: 네,
0: 거. 우리가 과거 우리 버드나무도 봤고 네. 녹조에서도 봤고 정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명심하고 했으면 좋겠고 확실히 그러니까 법 쪽이나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확실히 요즘 시대에 걸맞는 환경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저는 진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네. 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생각보다 시민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면
0: 아닌 것 같아요.
1: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눈높이 이번에 시민주권, 도민주권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도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이 도정 내에서도 우리 일상 내에서도 동물원의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내셨던 사례가 있네요.
1: 1979년. 아무튼 동물원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뭔가 바꿔진 적이 없는 동물원이 2014년부터 변화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생태동물원으로 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근 8년간 곰사도 바꾸고 되게 다양하게 네.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동물 행동 풍부화라고 해서 동물들이 느끼는 그냥 어디 한 공간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감각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물론 동물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늑구 이번에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네. 동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동물원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더 이상 아픔을 받지 않고 최대한 동물원에서도 아니 자연에서라도 느껴질 수 있게끔 살게끔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인간의 최소한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근데 그것 또한 당연히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여전히 시민들은 동물원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0: 그쵸.
1: 내 앞에서 먹이를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근데 동물원에 가면 동물도 못 봐도 돼. 못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근 4년간은 동물원이 약간 예산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먹이만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동물원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생태동물원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 안에서는 시민들한테 동물원의 역할이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태동물원 해설사를 양성교육을 2015년도부터 했었고 그거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2년간 하면서 양성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계세요. 그래서 해설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전주에서 갈 곳이 많이 없다고 다들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원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눈에 보이시겠지만 동물들이 최대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 사례들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이제 펭귄 워크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펭귄이 걸어가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동물원인데 근데 또 좀 다른 측면에서도 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 저희가 이제 아사히야마 동물원도 거기 뭐죠? 생태동물원 마스터플랜 할 때 거기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생태동물원 해설사 하면서 해설사 양성교육도 하고 동물원에 관심이 너무 많을 때쯤 어느 나라에 가면 동물원부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거의 폐점 아무튼 뭐죠? 망할 위기에 놓여있는 동물원을 그 동물원 원장님이 수의사분이 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0: 동물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으신 분들.
1: 지금 현재 전주동물원은 동물원 수의사님이 원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부터 바뀌긴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그 아픈 동물들을 최대한 뭔가 살게 뭔가 자연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좀 꽤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례들이 잘 되면서 방송에도 좀 나왔었어요. 로부작인가 드라마 같은 형식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전주동물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랄까 무조건적인 무자비한 개발만 통해서 그 관광객이 늘고 막 나라도 도시도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려고 했더니 더 잘 살게 되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남겨졌으면 조금 좋겠어요.
1: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0: 그런 측면에서 전주동물원이 또 많이 또 기대가 되고 그걸 주시하고 계시는 지연 쌤이 계셔서
1: 변화를 만들어야죠.
0: 든든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한 시간인 게 너무 아까울 지경이에요. 지금이 더 여러 번 나눠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하셨던 활동들이 많으신데 제가 놓치고 있는 또는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라마 전달하고 싶으신 활동들도 좀 조명해 주신다면요.
1: 뭐죠? 이제 앞으로 저는 실은 활동가로 한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민선 9기 되면서 4년의 앞으로의 이제 활동이 기대가 되고 변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픔의 전주 천이 아니라 정말 다시 제 2의 버전의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버전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뭐죠? 완산공원도 그렇고 많은 나무들이 지금 벌목이 됐는데 그리고 전주에는 지금 가로수가 거의 30년이 넘어가는 가로수가 많은데 잘려질 위기에 놓인 가로수도 꽤 많아요.
0: BRT 선 설치라거나.
1: BRT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나구송이라고 하는 나무들로 인해서 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한데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공론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2의 좀 새로운 전주의 모습, 생태적인 모습을 좀 바꿔가는 모습들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주천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모니터링 시작할 거거든요. 그것도 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 계획 중이세요?
1: 우선은 전주천이 이제 막 예를 들어 보도 철거하고 그러니까 구조물, 하천 안에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거하면서 생태하천으로 갔는데 아직도 철거할 보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보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생태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전주천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전주천이 더 아름답다는 거를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생태하천이 있는 도시는 진짜 드물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걸 정말 우리가 아무 그렇게 큰 노력을 거두지 드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똑같이 뭐 무슨 청계천 만들 요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뭐 당연히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콘크리트가 있는 그런 뭐 쾌적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자연의 생태하천이 주는 그 낭만과 매력과 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 주는 여유로움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왜 멋을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
1: 멋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아무튼 경험해 본 자만이 본 자만이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는 예쁜 눈을 가진 지연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또 우리 앞서 이제 짚었다시피 기후위기 대응 및 뭐 예산 감시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 연대 활동들도 쉼없이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활동 와중에도 하고 계세요. 네.
1: 그 연대는 네.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고요. 그 즐겁다라는 게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어렵기도 하다는 거를 이제 좀 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름을 합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눈높이가 다름을 합하는 네. 것도 좀 고민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보거나 어떠한 명확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다시 또 네. 뭉쳐지는 걸 보면서 저는 또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시민단체, 시민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 다양한 연대활동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0: 네. 네. 네, 그런 연대활동들에 있어서도 일단 저도 네. 그런 지점에서
1: 같이 연대하는
0: 거죠. 그게 네. 사실 저한테도 음악 여정에 있어서도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또 다른 다양한 또 예술가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연대도 좀 함께 하고 네. 싶은 소망이 있어요.
1: 저도 있어요. 아까 네네.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저 막 그 뭐죠 무대 디자인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네. 그런 다양한 활동들, 음악, 그다음 미술, 뭐 다양한 활동들과 같이 콜라보하는 환경 네. 운동 해보고 싶어요, 진짜.
0: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덧 좀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려서 제가 미처 네. 여쭤보지 못했으나 꼭 이 방송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전하고 싶은 뭐 감사라거나 이런 것들도 기회 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우선은 이제 12년 차 된 문지연이라고 하는 활동가가 그냥 저는 운총님하고 같이 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0: 네.
1: 이렇게 무겁지 않게 왔습니다.
0: 네.
1: 다만 저는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 활동하면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0: 아프기만 할 것 같고
1: 네. 그 실은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네. 보면서 힘이 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는 다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0: 네.
1: 우리가 앞에 눈앞에 있는 하늘, 공기, 그리고 땅, 나무, 새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느끼면서 저는 이것들이 같이 사는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또 쉽게 또 찾아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어디 찾아갈까요?
0: 네. 아, 그 사무실 공간이요.
1: 아, 사무실이요?
0: 네, 가까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맞아요. 저희 사무실 네. 시내에 있고 그 저희 서문교회 근처에 있는데요.
0: 네, 최근 이주하셨죠?
1: 네. 네. 거기에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고양이와 함께
0: 네.
1: 거기에 상주에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0: 아, 네.
1: 저는 나름 이제 이름을 지어줘 나홍이라고 지어줬는데요.
0: 네.
1: 그 나홍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네. 검색해 보면 주소는 있으니까요.
0: 네, 있으니까요.
1: 네. 네. 얼마든지 놀러 오시면 네, 차 한 잔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연 쌤의 또 이렇게 허심탄회한 모습들 또 만나볼 수 있고 또 짧게나마 그간의 활동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너무 응원드린다는 말씀 사실 올려드리고 싶고
1: 네.
0: 근데 그게 그냥 그 말로만 응원되면 안 될 것 같고
1: 네.
0: 네, 저도 예술의 어떤 한 방법으로 또 동참할 수 있는
1: 네.
0: 날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문지연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운동 예, 그 과정들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분들께 또 감사 인사와 또 예, 뭐 말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개인적인 것 아, 개인적인 좋습니다. 것, 네.
1: 네. 그 저는 네. 제가 뭔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항상 SOS 하는 저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제 SOS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혼자 개인의 활동은 절대 아니고 단체 그리고 저의 뜻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0: 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아껴주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문재현이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2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엊그제 동네 마트에서 살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첫 살구예요. 손에 쥐는 순간, 와, 초여름이 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지난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커다란 블루문이 떴는데요. 블루문은 한 계절에 보름달이 한 번 더 뜨는 흔치 않은 밤입니다. 6월의 밤하늘 아래 유난히 푸르고 환하게 빛나던 그 달빛을 기억하며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은 올드 레코딩이 많습니다.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밤의 첫 서정을 열어봅니다. 첫 곡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7년에 발매된 도이치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밤의 그 커다란 블루문을 떠올려 보며 6월의 밤하늘 아래로 잔잔히 흔들리는 뱃노래 같은 청아한 곡한곡 띄워드릴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모차르트 작품 번호 299번 중 2악장 안단티노입니다. 플루트의 에마뉘엘 파위, 하프의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97년 팔로몬 레코드입니다.

에드바르 그리그의 홀베르 모음곡 작품 번호 40번 중 4악장 에어. 13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현악 합주였습니다. 이어서 밤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 한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연가 세레나데를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옮긴 버전입니다. 카티아 부니아 티시빌리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가곡집 100조의 노래 중 제4곡 세레나데. 슈베르트 작품 번호 560번, 곡 번호 7번. 22년 3월에 있었던 파리 필하모니 피에르 블레즈 대공연장 실황입니다.

이 곡을 듣다 보니 반짝이는 것들이 어딘가 우울함과 맞닿아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가끔 꺼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뭐 그런 일로 다 살아 하고 답하기보단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구나라고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위로의 곡입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유작을 포르투갈 출신의 전설적인 거장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섬세한 타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은 끝까지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놓아지기도 합니다. 멀리서 메아리 치듯 겹치는 두 현악군의 노래.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앤드류 데이비스 경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간 관계상 후반부가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소식인데요. 전주 한병문화관 야외 공연장에서 마당 창극 별향단전이라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전주 브랜드 공연인데요. 전주의 정체성이 담긴 완판본과 그 글자를 목판에 새기던 각수의 삶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백성들의 이야기를 마당 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는데요. 5월 23일 막을 올려 10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한벽의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초여름 저녁 산책 삼아 다녀오기 좋은 무대고요. 이어서 클래식 밴드들이 올여름 가장 기다리실 소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개관 10주년을 맞은 롯데 콘서트 홀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활동이 7월에 집중됩니다. 7월 14일에는 베르니필 악장 다이신 가시모토를 비롯한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무대를, 19일에는 피아노 리사이틀을 엽니다. 바흐 파르티타 1번에서 쉔베르크, 슈만 빈사육제 어릿광대, 쇼팽 와이츠까지 바로크에서 현대 초기 낭만주의를 가르지르는 구성입니다. 롯데 콘서트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번 중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를 준비했습니다. 첼로 가요는 그 쓸쓸하고 멜랑콜리한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얹어봅니다. 크루드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슈타트카펠레 드레스덴 연주. 72년 3월 독일 드레스덴 루카스 교회의 레코드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면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속마음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더없이 자랑스럽겠지만 또 누군가는 깊은 실망감과 남보르는 초라함을 견뎌내겠겠죠. 그렇게 한자리에서 수많은 동상이몽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불쑥 찾아오는 시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치여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그런 날 말이죠.

세상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듯 찬란하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선율. 오늘 마지막 곡인 모리스 라벨의 요정의 정원 중 5번.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에리치와 에두아르도 후베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 버전으로 전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밤 8시 격주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달빛 아래 오늘도 음악과 함께하는 청량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도시야기 전주와 나. 요즘 길거리를 나가면 우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친절한지 자영업을 하는 저도 꼭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를 뽑아주길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후보들의 이야기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저 수많은 외침과 화려한 공약들이 과연 투표일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매번 반복되는 장밋빛 환상 속에서 정작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누군가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진짜 도시의 철학은 왜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지만 꼭

0: 하시겠어요?
1: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기보다 오늘 할 얘기의 그 가이드 같은 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0: 네.
1: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그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자전거가 많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이야기는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이란과 미국과 그 밖에 그 여러 나라들이 휘말려 있는 그 세계적인 혼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흔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트럼프가 좀 극단적인 그 자국 중심적인 그 외교 정책, 대외 정책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이제 물론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고
0: 네.
1: 뭐 도드라진 면이 있긴 하지만
0: 많이 도드라지.
1: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그 트럼프가 아니라 이전에 민주당 정부, 예를 들면 오바마나 그 이전에 그 누구였죠? 그 오바마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
0: 힐러리였나?
1: 아니 힐러리 말고 그
0: 다음 아,
1: 네,
0: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0: 어르신, 네. 어르신으로 그, 정의해요. 아, 바이든. 네.
1: 바이든 대통령 네. 그 체제 아래서 민주당 정부가 한 십몇 년 동안 그 집권하면서 대외정책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국중심적 그 경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그 분석들을 하기도 해요.
0: 네네네.
1: 그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0: 네.
1: 또 하나는 이렇게 전주로 돌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0: 네네네.
1: 흔히 이제 두 분 다 한 분은 전임시장이고. 네. 또 한 분 이제 곧 전임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0: 네.
1: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면. 뭐 전임 그 김승수 시장 다음에 현재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0: 네.
1: 도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뭐, 나무 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기조의 변화를 놓고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0: 네.
1: 쉽게 말해서 생태적 가치가 중시되다가,
0: 네.
1: 어느 갑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형태로 달라졌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제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거론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무 벌목이나 그게 이제 연관시켜서 완산실봉에 그 공원 그네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무가 비어지고 하는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역시 그 나무꾼 우시장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근데 네. 그게 한빈마루 사업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사업 자체가 김승수 시장 때 다 네. 결정이 되고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하기로 그 예정돼 있고 그게 이제 임기가 넘어오면서 진행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 지금 뭐 BRT 문제도 마찬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충경로에서 그 보행환경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0: 일체화한 거 네. 말씀하시는군요.
1: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비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실컷 결과적으로 주차장만 만들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대체 왜 생기냐 했을 때 이제 선후관계를 잘 그 혼동할 때는 우범시장이 그걸 덤택이 써서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제가 지금 거론한 세 개의 사업들이 다 이어져 온 거예요. 김성수 시장 때 시작이 됐고 설계까지 끝났고. 임기가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우 시장한테 넘어온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 얼추 짐작이 가셨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이게 시장 한 명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다는 아니다. 그 말씀을 뒤에서 얘기할 것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0: 일단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인물 중심으로 네. 일단 보지 말고
1: 네.
0: 어떤 과정과 협의 또 거버넌스 관점으로 좀
1: 네.
0: 이해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지
1: 네.
0: 일단 기본 전제로 어떤 사람의 특정

0: 어떤 사람을 뭐 어쩔 수 없이 거론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과 또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갈지 풀이의 방식으로 이해하자 뭐
1: 그렇죠.
0: 그런
1: 뭐
0: 의미로
1: 그렇게
0: 받아들여도
1: 이해를
0: 되겠네요.
1: 할 수도 있고, 좀더제 설명대로 하자면, 이제 그곧 다음 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시장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 폭은 또, 크지 않다. 도시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변화의 지점을 어디서 살펴볼까, 이 관점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0: 일단 뭐 결론을 지금 벌써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고 이제 자전거를 너무 오랫동안 주장하셨기 때문에 또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혹은 어떤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살짝의 염려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일단
1: 그래요.
0: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한번 사전 이야기가 벌써 7, 8분이 흘렀는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에 관해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셨고요. 저번 방송은 덕인님과 자전거 생활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저번 주 저번 좀 됐죠? 보니까 어저께 본 방송 그 요약본이 왔더라고요. 혹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약본
1: 하이라이트
0: 도시하기
1: 영상.
0: 하이라이트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고 어떻게 자전거 정책들이 움직였는지 저희는 이제 길버님이 경험하셨던 다올마당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2014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재미나이 기준으로 2014년 11월 경이더라고요. 다올마당과 자전거 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잖아요. 다올마당이 무엇이고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다올마당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자면, 김승수 시장 임기가 2014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다올마당이 분야별로 시작이 된 것들이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자전거도 아마 초창기부터 좀 시작된 편일 건데, 제가 직접 관여를 한 거는 그보다 조금 늦게 한 2016년 정도.
0: 그런가요?
1: 그렇게 되는 거고, 다올마당이라는 게 아마 다 어울리는 그런 그 의미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시민들과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시민이나 그 의견을 그할 만한 분들을 모아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위원회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정해져 있어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그 거버넌스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있는데,
0: 너 조금 달랐나요? 다올마당과 위원회가 아니면
1: 그러니까
0: 똑똑하게
1: 보통은 그게 존재를 하는데, 다올마당 있을 때도 그 위원회들이 존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 시장 때는 그걸 좀더 특화해서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올마당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상당히 많을 거한 100개인가 그 정도의 다올마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0: 그래요?
1: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충경로 그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다올마당 뭐 이런 걸 하기도 했었고,
0: 그렇군요.
1: 동물원을 생태 동물원으로 만드는 뭐 다올마당 이런 식으로 그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했었고, 자전거 다올마당도 그중에 하나였었죠.
0: 그러면 다올마당, 자전거 다올마당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다올마당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뭐 전에 듣기는 뭐 경찰관 몇 명, 뭐 시민 뭐몇명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요?
1: 보통은 이제 유관된 그 부서들이 있어요.
0: 유관된.
1: 행정 부서에서도 뭐 교통이라든지 도로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그 행정 쪽 그 인원들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도로교통과 관련된 문제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그 참여도 좀 필요하죠.
0: 총위원 숫자가
1: 20명 정도 됐을까요?
0: 20명?
1: 대략.
0: 그러면 네. 어떻게 구분이 됐었나요?
1: 지금 얘기했던 행정 네. 필수적인 행정 부서에서 한 대여섯 명,
0: 네.
1: 그다음에 또 뭐 시의원 중에서도 몇 분,
0: 아,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찰 또는 뭐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유관된 그 관 주변의 그 조직에서 참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네. 이제 시내버스 기사,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0: 아, 네.
1: 뭐 이런
0: 아, 시내버스
1: 식으로
0: 시내버스 기사도 네, 네. 있었군요.
1: 뭐 이제 그 도로에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포함을 시켰던 것 같아요.
0: 아주 다양한 네, 계층에서 네. 이렇게 포함되어 네.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을마동 자전거 분야의 구성 위원이셨는데 그 전에 혹시 그 다을마동을 구성하기 전에
1: 네.
0: 뭐 의견들을 참조를 권하든지 아니면 내용 운영 방식이든지 어떤 협의가 좀 있었나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1: 제가 그러니까
0: 구성
1: 다을마다 이전에
0: 구성 전에 네, 네. 구성 전에 이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냥 당장 그 PD님을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뽑아서 이렇게 네. 컨택을 해서 한 건지 네. 아니면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1: 네. 다을마다 이제 행정에서의 그 행정에서 관과 민이 같이 하기 위한 그 조직이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시민들하고 함께 자전차 행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0: 아, 그 자전차. 뭐 행진도 하고 했던
1: 네,
0: 걸 말씀하셨는데.
1: 자전차가 안전하게 길을 걷고 싶다.
0: 네.
1: 자전거가 전주에게 길을 붙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매주 토요일 날 저희 그 가련광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까지 한 3km 정도 그 행진을 했었죠.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길을 내달라 일종의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했었고 그 와중에 그
0: 어느 쪽에서 컨택이 있었나요?
1: 그 행정에서 그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후로 따지자면 김 시장이 초창기 그 당선 당시부터
0: 네.
1: 생태도시라는 걸 표방을 했었거든요.
0: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네, 생태도시, 네. 슬로우시티.
1: 네. 네. 그 생태도시, 뭐 슬로우시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임기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0: 일기.
1: 임기 중반.
0: 임기 중반이면
1: 그러니까 2014년에 당선이 돼서 2년
0: 그렇죠.
1: 했고 이제 2년이 남은 시점인데
0: 네.
1: 그 시점에서 이 자전차 행동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0: 그
1: 자신의 네, 자전거 그 생태도시라는 그 지향에 자전거 어울릴 수 있고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대화가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김승수 시장 뭐 이쪽 행정 라인에서 어떤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행위들을 보고
1: 이제 별도로
0: 캠페인, 네. 캠페인을 보고
1: 네.
0: 아 이게 내가 지향하는 바와 네. 맞겠구나 해서 이제 선생님 이제 PD님을 컨택하셨다라고
1: 네.
0: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때 이제 제 당시에 자전차 행동을 하면서 그 세전북신문 뭐 16회차 연재 그런 것들 같이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는데
0: 네.
1: 뭐 사회적인 그 제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좀 그 일종의 자전거를 시책에 그 좀 그 중심에 두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겠죠. 네.
0: 그러면 이제 다을마정을 구성하기 전에 특별히 뭐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님을
1: 아 다을마정은 제가 네. 결합하기 이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고 저는 중간에 결합을 한 거죠.
0: 아 그렇고 네, 네. 저 선후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1: 네, 네,
0: 같아서
1: 네.
0: 아 그러면 이미 이제 구성이 돼 있었고
1: 네, 네, 네.
0: 그러면 그때 그 나중에 이제 합류를
1: 그렇죠.
0: 하시게 된 게 된
1: 네, 네,
0: 거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당시 이제 전주시가 제시했던 다을마당 자전거 위원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1: 이제 표현을 하기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 된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것은 기존의 그 앞선 그 김완주 시장 때가 있어요.
0: 네.
1: 2000년대 초반에 김완주 시장이
0: 자전거도로를 한 350억 정도 해서 네. 막 깔았었죠.
1: 그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 아까 그 지금 얘기하던 시점보다 한 15년 앞에
0: 그렇죠, 네.
1: 김완주 시장이 이미 네. 그 자전거를 한번 했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결과적으로 인도에다 빨간색 그 보도블록을 놓고 말아 버리는
0: 아, 그 전에 네, 이미 네. 이미
1: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그건 자전거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차로에 자전거를 좀 놓게끔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전차 행동의 그 가장 큰 주장도 그거였고 그것이 이제 주로 다뤄졌거든요. 자월마당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제안이 되었던 것은 길인 대로
0: 네.
1: 그 전북대 앞에 그 백제대로 그 경기장 앞에 현재 지금 이제 철거를 네네네. 하고 있지만 그 구간이 전주에서 그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그 구간이기도 해요.
0: 학생들이
1: 있고, 있고 하니까 그 구간에서 그 시범적으로 이것을 차로에다가 그 자전거 도로를 내게끔 하자 이 제안이 그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것을 주로 다월마당에서 다뤘던 겁니다.
0: 그러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
1: 그게 이제 그 논의가 모아진 거죠.
0: 아 이미 논의는 돼 있었고.
1: 그러니까 논의가 그 자전차 행동에서는 그걸 시범적으로 그 구간에서 해보자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0: 아 네네네.
1: 다월마당을 비롯해서 이제 행정에서는 그걸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인 거죠.
0: 아, 네. 내가 제시했던, 그러니까 PD님이 네. 제시했던 것보다 네. 좀 더 이제 크게
1: 네.
0: 그럴 거면 아예 통째로 백제대로를 다 놔버리자. 기린대로를
1: 기린대로.
0: 다 네. 놓자. 네.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좀 더 크게
1: 그렇죠. 네.
0: 진척되었다. 네. 혹시 그럼 이제 이건 뭐 그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혹시 다월마당 위원회라고 하나요? 자전거 위원회?
1: 그 자료가 지난 그 다월마당이 그냥.
0: 그냥 다월마당의 네. 자전거 분과?
1: 그냥 자전거 다월마당.
0: 아, 자전거 다월마당 네. 안에 뭐 문서로서 혹시 그 위원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나요? 이를테면 뭐 행정 뭐 이를테면 뭐 그냥 실질적인 어떤 네.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1: 네. 그럼 이제 그 개개 회의마다 다 적혀 있죠. 이것은 어떻게 그 의견이 모아졌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설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그 다 정리가 돼 있죠.
0: 그러면 그 다월마당이 구성된 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PD님 이전 말고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그 위원으로 재직하셨고 재직이라고 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의 어떤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나 회의 형식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고요.
1: 그러니까 다월마당이 다 달라요. 그
0: 아까, 자전거 분과에 한해서
1: 자전거 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두 번을 하기도 하고
0: 달에 두 번.
1: 적게 할 때는 한 달에 뭐 두 달에 한 번 뭐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한 2년 정도 관여를 했는데 그 네. 기간 동안은 한 15번 이상은 됐을 거예요.
0: 그러면 네. 정책 그 위원들이 주관을 해서 어떤 의견들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그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아웃라인을 그어놓고 그것을 맞춰서 이렇게 끌고 가던 시스템이었나요?
1: 그
0: 방향성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제시했는지 일단 시에서 크게 그 키운 것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1: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그 위원회 그러니까 그 명칭 위원회가 아니지만 그 다월마당에는 다월마당.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네.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주관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맥락을 이해하고 가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측면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맥락상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가를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0: 그러죠 이제 뭐 네. 이게 뭔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첨부하는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뭐 같이 협의를 해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네. 이렇게 모색해서 나가는 건지 네. 뭐 그때 느낌이 있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도성을 네네. 놓고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매몰되면 좀 너무 깊 그 다울마당이라는 게 매몰될 것 같아 가지고
0: 아,
1: 그 문제를 제가 좀 그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자전차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제기되고 그걸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울마당을 중심으로 이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 자체는 뭐 큰 무리가 없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밖에서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자전거 정책과를 만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전국적으로 그 존재가 없는 유일무이한 조직이 그 전주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광역단위 자전거 정책과는 있는데 서울 말고 전주의 자전거 정책과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이제 자전거 정책과를 만들면서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뭐 지난 임기의 그 일이니까 뭐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문제는 이제 그 자전거를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를 통해서 생태도시에 좀 구체적으로 진도를 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죠. 문제가 될 것 없죠.
0: 네.
1: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잘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그렇죠. 네네. 많죠.
1: 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 또 자전거 말고도 그 밖에 분위기가 분야와 좀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전거 정책을 펼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자전거 정책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방침을 정해요. 그러니까 그 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실에서
0: 네네네.
1: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0: 뭐, 네네네.
1: 그거를
0: 이미
1: 내리매기는 거야. 과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양가 감정이 들겠죠. 아, 시장님이 이 자전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0: 그렇죠.
1: 그 열의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0: 네.
1: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0: 그렇죠. 위원들 입장에서
1: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방침을 그 내리매김 해놓고 나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0: 그러니까 대강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1: 네.
0: 예, 이해는 된 것 네. 같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네. 사실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네. 생각하거든요. 저도 글을 네. 좀 읽기는
1: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설명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0: 아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네. 이 다울마당이 자전거 정책에 어떤 식으로 연관했는지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또 실패로 저희가 귀결하기는 실패로 이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정에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그러면 위원들과 회의에서 김승수 시장과의 만남도 있었나요?
1: 뭐 그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보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0: 뭐 어느 정도나
1: 뭐 회의는
0: 만나셨나?
1: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그 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0: 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아까 그 자전거 정책과를 만들어놓고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하다라는 형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하려고 할 때는 그 강한 의지가 될 수 있지만 뒷받침이 되는 형태겠지만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한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0: 그렇죠, 맞아요.
1: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인적 구성, 경찰관, 전문가, 자전거 탄 사람 몇 명, 이렇게 20명 정도의 그 이 여기에서 결정된 설계까지 다 나왔고 이제 다음 주면 착공을 해요.
0: 네.
1: 이제 공사 시작이 된다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이게 중단이 돼요. 처음에는 뭔가 그 이유가 있어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변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거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이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의 이제 실패 네. 먼저 짐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또 있고요. 네. 뭐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설계하는 과정도 대강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럼 핵심 설계 원칙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하신 뭐 주요 사항들이 있을까요? 혹시 자전거 도로에서 길벗 PD님이 강조하였던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타월바다 네. 하면서. 네.
1: 그 기린 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보자면.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전북대 앞에를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실제 거기가 가장 자전거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해보고 이게 의미가 있고 실제 결과로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늘게 된다면 그걸 그때부터 확대해 가는 거다. 출발점을 여기서 삼자는 의미로 시작이 된 건데
0: 네.
1: 거기에 이제 기린대로가 저기 호남제일문 거기 월드컵 경기장
0: 그렇죠,
1: 거기부터 저기 네. 그 한병로까지가 전체가 한 10km 정도가 기린대로거든요.
0: 엄청 길죠.
1: 거기가 한 가운데가 그 지금 말한 전북대 앞에
0: 아, 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1: 여기를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져요.
0: 일단 시범적으로 이 정도 구역만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1: 그 시작이 그건데 거기는 회피하고 네. 안 놔도 될 구간.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령광장까지 팔복동 구간.
0: 네, 저도 예전에 로드뷰로 한번 보긴 봤었어요. 네.
1: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문제의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그 필요한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생각하자가 문제의 시작인데 거꾸로 된다니까요. 결과는 여기는 어려우니까 회피하고 반발이 없을 때를 골라서 그래도 우리가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 굴절되는 거예요. 역시 표현하잖아요.
0: 리더십 중심의 어떤 그 일방적 주장이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두 씨가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핵심적 가치를 그렇죠. 여쭤보시죠. 네. 핵심적 가치는 그것이었는데 자전거가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용차라는 게 차선 하나만 긋는 거거든요. 막 시설물 그렇죠.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걸 그 바꾸면 돼요. 다시 네. 걷어내고 그 파란색 칠을 했던 것을 하얀색 도색으로 바꾸면 돼. 이게 그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막 그 그때 기린대로뿐만 아니라 백제대로 막 그 사방팔방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놓고 그냥 순식간에 그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취약한 것을 모래성을 쌓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0: 일단 그러면 우리가 다월마당 시작 전도 얘기했고요. 이제 네. 다월마당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네.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제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심의 징후들이 살짝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거버넌스의 파괴라고 제가 이름은 지었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 교통대란 프레임 보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 그 이후 자전거 도로 정책 기조가 변했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네.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이게 좀 그 백제대로하고 기린대로하고 섞여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이.
0: 네, 그런 것
1: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린대로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제가 일주일 앞에라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여기는 시작이 돼. 드디어
0: 네, 네.
1: 근데 이 기린대로 논의는 다월마당 2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선 얘기도 있어요.
0: 아,
1: 그 전에 그 뭐 자전거 행진을 하는 사람들과 그 명칭은 다르지만 다올마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아까 그 얘기처럼
0: 네네.
1: 우리가 어디 한 군가를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기린대로가 계속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길게 보자면 한 10년, 짧게 보자면 그 다올마당에서 2년간의 논의가 다 끝났어. 이제
0: 네네.
1: 공사에 착수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일주일 앞두고 이게 그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유는 팔복동 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0: 팔복동 쪽에서
1: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이유를 그렇게 되지만
0: 소수일 것 같은데 팔복동에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1: 그러긴 한데 그건 이제 그 역시 명분이고 이게 그 일주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0: 아, 이 미디어에서 그
1: 미디어하고 상관없어 그때는 다뤄지지 않을 때고
0: 이미
1: 그러니까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드러나 있는 거는 그 간부 회의에서 공식적인 결론이고 그 거기에서 그 명분을 거론한 건 이제 팔복동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거고 실제 그 생각이 달라졌다니까요.
0: 그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이지
1: 그러니까
0: 않으시면
1: 그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이 전북대 여기는 교통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는 인도로 다시 올라가자. 그리고 팔복동 여기는 어떻게든 해보자.
0: 누군가 어떤 그런 특정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1: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이 기린 전북대 앞에 여기를 시범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데니까 해보자는 건데 이거를 그 안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거기는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담이 여기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에 대한 그 원성이 많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여기를 이렇게 뭐 운전 연습장으로 만들었냐, 뭐 이런 식의.
0: 아, 이렇게 꼬불꼬불 같이. 네.
1: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생태도시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하려던 참인데 이 천마중길에서의 그 기억이 관료들한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어떤 큰 원성을 사고 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전거 정책을 철회한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자면
0: 결정권자가
1: 그렇죠? 전북대 앞에다가 여기가 가장 의미 있으니까 여기부터 해보자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 놓고 끝내겠다는 것이 된다니까.
0: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자고 했는데 또 누가
1: 더군다나 그걸 꽉까지 만들면서 방침으로 이렇게 지시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철회를 하는데 그 명분을 자꾸 찾는 거죠. 팔복동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0: 네네네.
1: 아까 그 다올마당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마치 결정하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0: 네, 늘상 하시던
1: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냈어. 공사 시작이 되면 돼. 그런데 그거를 간부에 한 번으로 탁 날려버리는 게 그러려면 대체 그 회의를 왜 하고
0: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1: 도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0: 아,
1: 이 뿌리에서는 뭐를 갖다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굉장히 결여된 뭐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사건들이죠.
0: 지금 대한방직도 사실 좀 그거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대한방직도 뭐 우범기 시장이 모든 허가를 다 풀어냈다고. 뭐 이전에 무슨 그때 뭐 시민회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네. 들었던 것 같은데.
1: 그런데 네. 그 어떤 거기도 또 복잡한 얘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오시장의 그 어떤 행안 그 행정적 행위로 인해서 진척된 부분이 있고 네. 또 그 역시 그 앞선 시장들이 그 책임자들 부분들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것도.
0: 그렇죠. 네.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뭐 어떤 한 관점에서만 또 네. 편을 들면서 얘기할 수는 없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그 자전거 도로에 관여했던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뭐 그분들의 반응은 그때 어땠나요? 뭐 시의원들도 있었고 뭐 네, 같이 했던 네. 공무원들도 있었을 거고 네. 위원들도 있었을 거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그것들을 이제 진행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김승수 시장이 지시했든 아니면 어떤 정책 일환으로 했든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 그거를 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사회적 그 관계 회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침잠했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0: 네, 어디로 길게 네.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 뭐 그 얘기도 그 뭐 그 얘기를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 예, 그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얼마 그 화가 났겠어요. 같이 저는 그 중에서 늦게 합류를 한 편이고 그 중에는 십몇 년 동안 그 얘기를 그런가? 함께 한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그분들의 표현은 딱 그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막 그 화가 나겠죠. 그렇게 그 다들 마음은 그랬을 거고 네,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0: 그러겠죠.
1: 그리고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그게 자유로워지지 않는 않아요.
0: 그렇죠. 네.
1: 자기 속내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요. 그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뭐 시와의 관계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속내는 그렇게 하지만 또 그러니까 이걸 길게는 할 필요 없어서 하나의 보조를 취하진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여기에서 그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겠다 해서 저는 이제 빠져 나온 거고 그 나머지 그 계셨던 분들도 어떤 그게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고 당연히
0: 그러시겠죠. 네. 지금 막 저는 제 3자가 들어도 네.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1: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0: 네네네.
1: 그 반발이 예상이 되고 쉽지 그렇죠.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집행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네네.
1: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자전거 정책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도시 뭐 요즘 많이 살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도시의 변화를 가장 드러내는 그 하나의 상징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방향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우리가 좀 더 성숙시킬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여건을 성숙시키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20년 전에 김한주 시장이 했던 것을 20년 있다가 똑같이 하려면 멀어요. 그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가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지켜봐온 지역 네. 미디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들은 그 전후 너무 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전후 전 그다음에 과정 네. 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미디어들이
1: 아마 그 BRT도 비슷할 텐데
0: 네.
1: 어떤 우리가 통상 그 전주라는 범위에서 이거 전주만 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도시가 비슷한 그 패턴일 것 같은데 행정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의미를 붙여서 예를 들면 BRT를 예를 들었을 때 대중교통이 혁신이 되고 변화된 그 전주를 기대한다. 뭐 탄소 중립도 그 동원이 되고 온갖 논리를 들어서 행정이 그 논리를 대잖아요. 그 언론은 그것을 뒷받침해줘요. 모든 행정에 한 이슈를 언론이 그 하는 대하는 태도는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0: 할 때는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띄웠다가 갑자기 이제 뭐 시장의 의도가 뭐 전주 행정의 어떤 의도가 탁 바뀌니까 그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1: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가 조금 앞서간 것이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기린대로 말고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가 백지화된 일이 있었거든요.
0: 아, 네네네.
1: 그때 그 역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 이미.
0: 맞습니다.
1: 가지고 그 보도를 막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놓고 모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때려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헷갈렸네요.
1: 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이게 보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일종의 그 행정에서 그 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흐름들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느닷없이 그 방송사에서 그에 관심을 가져서 한 건 아니고 어떤 그렇게 보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0: 그래서
1: 그런 그렇게 언론들이 좀 역할하고 도시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제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BRT 문제도 이제 언제 그 깊게 다뤄질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묻고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게 뭔가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부추기고 또는 박수 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순간 확 달라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나 그런 모종의 것들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0: 저희 집 앞인데요, PRT. 네네.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저한테 일어날지 사실 네. 지금 좀 가늠은 안 되는데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머물던 공간에서 바라보는 공간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인데 한번 그때 협조 요청, 사실상 광고의 입장으로만 왔던 것 외에는 어떤 한번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공사가 자전거 도로 역시도 그렇고.
1: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기린대로 쭉 붙어 있고,
0: 그렇죠.
1: BRT 한다고. 네. 그 다음에 달라진 걸 확인한 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은 분인데, 가로수가 다 없어졌어요.
0: 네,
1: 다.
0: 많이 없어졌어요.
1: 중앙벌레들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나마 애정을 가진 분들은 지금 이게 뭐지라고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대체 무엇인가 그때부터 묻기 시작하고 답을 해야 될 거고.
0: 그러니까
1: 일은 다 저질러진 네. 다음에
0: 그러니까.
1: 그게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렇고.
0: 피해는 그러니까 변경의 당사자는 시민인데 행정가들은 그 변화를 맞닥뜨려야 되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일환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받아들일 입장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행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미디어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BRT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므로 저희 시민방송 공동체 라디오 도시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또 누군가는 또 듣고 또 참고도 하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1: 이렇게 비유를 들면 그 이야기 쉬울 것 같은데 BRT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BRT 행정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0: 아, 그래요?
1: 왜 이것을 이렇게 큰 사안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가져왔냐. 라고 반려했어요. 그걸 조건부로 했어요. 나중에 승인도 조건부 했어. 그거를. 근데.
0: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1: 네. 그 국토부에서도 조건부 승인했어. 그 분항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0: 네.
1: 그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반대 부딪혀서 못하니까라고 대답을 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니까. 근데 지금 그 자전거 얘기,
0: 어이가 없는 이야기.
1: 자전거 얘기와 BRT 얘기와 모든 그 도시계 문제가 똑같은데 결코 상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RT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도시가 달라져요. 이게 보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를 때는 묻겠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대중교통이 좀 좋아지겠거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설명을 들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어떤 큰 충격이 생기겠죠. 그 사건이 곧 그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언 아닌 예언을 저한테 뻔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길법 PD님의 해안을 한번 지금 사실 좀 지켜보고 있고요. 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시간이 엄청 부족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중간 광고는 듣고 가도록 해야겠죠. 가사의 의미를 뭐 저희가 대본은 쓴 건 있지만 가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중간에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곧 선거 기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관점, 뭐 다올마당을 통해서 자전거 정책을 통해서 거버넌스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직접 참여하신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곧이 저희가 6월 2일 날 방송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선거잖아요.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투표장에 가서 고심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관점으로 한번 투표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 저희가 도시의 특집으로 지난주에 나갔던 시장 후보자 대담을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세 분의 후보 중에 무소속 김광종 후보 말고 조지훈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 두 분하고 그 진행을 했는데요. 두분 공이 기존 현재 그 무범기 시장의 독선적인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웠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이를테면 강성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정부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조지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존중받는 그 전주시청, 전주시, 이그 시민을 존중하는 전주시,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그두분 공이 그 속내는 잘 제가 알수 없지만 그 표현은 시민들로부터 그 도시 변화에 동력을 삼고, 길을 시민들한테 묻고 힘을 거기서 얻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아까 다월마당을 표현했지만 그게 명칭이 무엇이 됐든 정말 제가 오늘 내내 강조했던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표현의 인플레가 있는데, 변화, 혁신,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명칭이나 그 수식어에 달려있지 않고 시민들한테 물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묻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등장할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심에 두고 풀어가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0: 유권자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21일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학살에 반대하며 전 세계 426명의 다국적 활동가들이 망망대해로 향했습니다. 나포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에 올랐고 결국 외딴 바다 위에서 나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두 명의 한국인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다수 국내 커뮤니티 댓글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향한 그들의 행동을 무모하다 비판하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고 공유하기 시작하자 아주 조금이지만 댓글창에는 이들을 옹호하고 연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납포된 경험이 있는 해초 김하연 활동가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말. 426명의 활동가가 알리고자 한 제노사이드 메시지에 대해 알게 되니 그들이 무모해 보이는 행위에 대한 의미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길벗님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는 그저 무모하고 이상주의적인 외침으로 치부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의 의미를 공유해 나간다면 아주 조금씩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전주에도 결국 길벗님이 꿈꾸는 진짜 사람 중심의 도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길벗님이 바라본 삶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평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도시 이야기 제이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6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익산 주민이 전하는 익산 소식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가푼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저희가 둘이서 자주 예.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1: 아니, 원래 둘이었어요.
0: 아, 네. 네. 주 메인은? 네. 메인은 둘이다.
1: 아니,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0: 네, 농담이고요. 네.
1: 저희가 이제 녹음을 이제 하는데 요즘 5월이 조금 다들 바쁜 시기고
0: 맞아요,
1: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일정을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찌어찌 이렇게 틈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방송이긴 하지만 녹음은 5월에 한다는 거
0: 예,
1: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네. 네. 내가 메인이다 싶은 우리 팀원분들은 빨리빨리 녹음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1: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야 그러면 나도 한번 재미보라 하겠다고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0: 아, 네네.
1: 네, 합류할 수 있도록 예. 언제든지 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환영하는 바입니다.
1: 네,
0: 네, 네. 네, 한 달 지나가는 속도가 참 빠른데 5월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근데 날씨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점점 그 정말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0: 온난화로.
1: 고온 현상
0: 네네.
1: 온난화 때문에 그러긴 한데 또 비가 오면 약간
0: 예,
1: 기온이
0: 될
1: 내려가기도
0: 수도.
1: 하고
0: 네네네네.
1: 예, 그래서. 조금